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류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4: 새만금.
5: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목표를 높게 잡고 뭐 양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서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딱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잡는 게 나은지, 이건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길 일입니다만 너무 의미 없는, 어차피 또 2월 될 그런 건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일단 하든 안 하든 다 줄 세우고 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의미 없는 것들을 조금 덜어내고 싶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순위에 넣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스타일은 자유죠. 자유인데, 다만 만약에 줄 세웠다면, 10월에 이런 걸 하리라 뭐 계획하고 그러셨다면 어떻게든 시도는 해보기. 10월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열고요. 추억의 명반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도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죠.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규석의 너에게 나는, 조정현의 음악소리가 들리지 않아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을 겹쳐보는 일입니다. 살짝 표현을 바꿔보니 결점이라고 여기던 것이 어쩌면 장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결점이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무심코 저질러버리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조급하게 굴거나 걱정을 지나치게 하거나 낯을 가리는 등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그만두려고 해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스스로 싫다고만 여기던 그 결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추진력이 있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신중하고 낯을 가리는 사람은 섬세하며 차분한 사람이라고요. 내 성격은 왜 이럴까 한탄하기 전에 그 결점 속에 미처 몰랐던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믿는다면 앞으로 가능한 일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물원의 내가 가진 좋은 점이었습니다. 아,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이치다 노리코의 어른이 되어 그만둔 것이었어요. 작가는 50이라는 나이에 접어든 후에 삶의 무게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나씩 그만둔 일들이 있대요. 뭐 여러 가지 습관도 있을 수 있고 일, 관계, 일상,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주로 많이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젊은 시절부터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고수하던 원칙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어도 그렇게 문제는 없다. 꼭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대요. 일에 대해서 무리하게 애썬 강박도 좀 버리고 뭐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집착도 좀 버리고 일상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그런 불필요한 습관을 한번 그만둬 보는 거죠. 이거 그만둔다고 큰일 나나?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 굳이 고소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깨달으면서 알게 된 것들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둘 포기하고 버렸다라기보다는 좀 더 당당한 자신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았다가 맞지 않을까요? 좀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자신을 찾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자 나는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돼라고 고수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씩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도 내려놓아도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뭐 나에게 당장 큰 불이익이 생기거나 큰일 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약간 그걸 강박처럼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돼. 한 번만 안 해보세요. 그랬는데 만약에 정말 그때 너무나 큰 어떤 뭐가 있어 타격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뭐 다시 고소하는 거고요. 이걸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되네? 라는 걸 한 번만 깨달으면 우리가 좀 불필요하게 혹은 과하게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여러 가지 강박이나 습관이나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에 의지했던 내 모습보다는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좀 더 당당해지는 그런 걸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내가 그렇게 고사하고 있는 게 있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니까 은연 중에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들이 그게 마치 세상의 원칙인 듯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저도 모르게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있네요. 그런 것들을 저도 앞으로는 하나씩 한번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는 2부에 여유롭게 보고요. 1부 끝곡으로 바다새의 사랑하고 있어요.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 한영의 따라가면 좋겠네 였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독수리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도광택님이 하루 차이인데 확실히 어제와 오늘이 다르네요. 10월의 첫날. 아, 그렇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이죠. 10월의 첫날, 국군의 날. 제대한 지 42년이 지났네요. 국군 장병들 충성, 파이팅 하셨는데 42년이 지나셨군요. 그래요. 아,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 하던데요. 약간 금방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건 아니면은 막 몇십 년 전에 일이건 간에 이제 군대 얘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사과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사님 몇 번이나 변해도 그때 기억들은 다른 어느 이제 인생을 살아면서 그 수많은 시절 중에 다른 어느 시절보다도 유난히 좀 선명하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부산 신복수님 어서 오십시오. 10월이 시작됐네요. 10월에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며 행복합시다 하셨어요. 너무 좋은 얘기네요. 758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무계획이 좋은 거. 뭐 즉흥적으로 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그게 맞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즉흥적이더라도 계획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많이 해보시면 좋죠 뭐. 그리고 한은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은 정말 쌀쌀해졌네요. 아침 저녁은 진짜 가을인데 한낮에는 아직 햇볕이 뜨겁고 맞습니다. 어제 낮에는 아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정말 막 햇볕이 그래도 아직은 햇볕이 뜨거워 라고 하는데 조금만 그늘진데 발 하나만 넣어봐도 나무 약간 가로수 그런 데 그늘진데 거기만 들어가도 너무 선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 차이가 참 크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그늘진 대로 막 걸어가면 너무너무 쾌적하게 걸을 수 있고 햇볕 있는 데로 나오면 아직도 한낮에는 아주 뜨겁네 소리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기온이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 오늘 내일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종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완전 가을 날씨입니다 하셨고요. 황금배련님 오늘 아침 하늘을 보니까 멋진 수채화 같은 구름 모습을 촬영해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름 예쁘다고 난리가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진짜 오늘 아침에 구름이 예술이었나 본데요. 10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10월의 노출도 잘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아유 제가 드릴 말씀을 이렇게 먼저 해주시다니요. 사진도 진짜 구름이 진짜 다른 날하고 좀 다르네요. 저 놀이 나갈 때 구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마이클 론스트락의 25 minutes 준비했고요.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까지 두 곡입니다.

노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덕 님도 어서 오십시오. 어, 순간 아까 인사를 나눴나요? 그 문자 내용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어느 분하고 거의 똑같아가지고 인사를 나눴더라도 한 번 더 나누면 어떻습니까? 그죠? 7927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0016 쓰시는 분. 10월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말 쌀쌀해지고 춥다 그러고 하겠죠? 하셨는데 하겠죠. 네, 금방 오겠죠. 그리고 기온 변화가 벌써 이렇게 또 나타나니까 좀 사람들 마음이 조금 이렇게 바빠지는 것 같아요. 조금 급해지고 조바심이 나는 거죠. 빨리빨리 뭔가 또 바꿔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근데 항상 깨달은 순간부터 해도 늦진 않습니다. 다만 더 미루면 안 될 뿐 늦진 않아요. 7160 뒷번호 쓰시는 분, 차미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자라섬 갔다 오셨어요? 들어가는 방향 코스모스가 가을을 알리듯 바람에 살랑인다고. 어떤 풍경인지 상상이 가네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화장님, 잘 지내시죠? 9월이, 귀엽게도 9월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네요. 10월입니다. 9월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9월이가 너무 힘들게 해서 어제 결국엔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위쪽 잇몸이 많이 부어서 치료를 받고 오셨대요. 피곤하면 먼저 눈치를 줍니다. 이제는 정말 가을의 한가운데로 들어온 것 같아요. 하늘도 바람도 주변 풍경도 모두 가을을 얘기하는 듯 합니다. 10월의 첫날 소영님의 10월도 가을도 예쁘게 물드시길 바라봅니다.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얘기. 정말 예쁘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참 예쁘게 말한다. 누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친구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9월이, 저의 9월이는 뭐 알아서 잘 가더라고요. 갔나? 하고 문 열어봤더니 어느새 가고 없더라고요. 자, 이제 10월이와 함께 잘 지내봐야죠. 우리 모두 다 같이요. 그리고 2786 쓰시는 분, 꾸리님, 노출 들으면서 업무 보고 계시대요. 오후에는 추석 때 부모님 성묘 다녀오실 거라고. 아, 그러시군요. 우리 언니 동생분들과 함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독수리님 신청곡을 한 곡 들을까요? 메이우드의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2786 뒷번호 쓰시는 분이 메이유드의 노래를 저도 듣고 싶었는데 어찌 아시고 어느 분이세요? 하셨습니다. 신청하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독수리님이었어요. 독수리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독수리님도 잘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부산 김창성님 까콩 네, 하셨는데 아 까콩이라고 업그레이드가 됐네. 까콩 반갑습니다. 9월이를 보내고 10월이가 똑똑 안부 전합니다. 오늘부로 이사 왔다고요. 충성 하셨는데 이 까꿍과 충성의 그 간극이 아 재밌네요. 자 그리고 이 3160 뒷번호 쓰시는 분 현조님도 오셨고요. 은선님도 10월은 뭐든지 꽉 찼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풍성함으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좋네요. 풍성함으로. 풍성함 자체가 꽉 차는 건데 두 배, 세 배 꽉 차는 느낌이라 더 좋은데요. 그리고 지연님도 명절 지나고 나면은 좀 여유로울까 했는데 계속 바빠요. 하는 거 없이 바빠요. 왜 이럴까요? 하셨는데 다들 그렇지 않나?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죠. 가끔 하는 거 없이 바쁘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막 그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는 게 없어요? 매일 눈 뜨고 하는 게 있죠? 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그래요. 우리 너무 막 드러나는 어떤 평가, 성과, 눈에 보이는 결과물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좀 꽉 차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평가를 하자면 12월 끝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잠시 가지면서 냉정하게 뭐 별 다섯 개 놓고 이렇게 한번 그 정도만 하셔도 좋아요. 자, 우리 도광택님의 신청곡을 2부 끝곡으로 준비할까요? 존 레넌, 이매진 원하셨습니다.

0: WBS FM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3부 첫 곡은 화정님의 신청곡입니다. 초양규, 먼 훗날.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0: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962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늘 라디오와 함께 합니다 하셨고요. 이명선님, 아이고 열흘 전에 일을 하시다가 좀 다치셨나 봐요. 뼈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러셨군요. 시간은 많은데 옆에 환자들과 지내다 보니까 잘 못 들었다고. 그렇죠. 병원에 이제 단실에 있으시면 그 뭐 이렇게 라디오 혼자 크게 켜놓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노출 못 들으면 어때요?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여는 날이고요. 노래 하나 들으면서 저와 함께 가실까요? 김민식의 나의 사람아.

어서 오세요. 노춘의 음반 가게입니다.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 가게. 오늘은 1987년에 발매된 이문세 4집입니다. 이전 음반이었던 3집은 유재하와 이정선의 곡이 함께 수록됐는데 이 4집은 오로지 이영훈이 작사 작곡을 모두 했어요. 3집에서 난 아직 모르잖아요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곡이 역시 바로 이영훈의 작품이고요. 덕분에 이문세는 당대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팝발라드적인 분위기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노래들은 대중들을 마구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4집의 완성도로 또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문세 하면 자연히 이영훈이 함께 떠오르는 뭔지 아시죠? 자, 4집은 본격적인 한국 팝발라드의 포문을 열어준 앨범으로 평가받았고요. 외국 팝송에 심취하고 있던 음악팬들의 관심을 끌어오기 시작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매량도 어마어마했어요. 조사한 매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280만 장 이상을 팔았다고 하거든요. 87년 골든디스크 시상식 음반 대상 수상을 했고 또 88년 10대 가수로도 선정이 됐고요. 대중성과 음악성이 합쳐진 음반으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때 학교에서 단체 여행을 갔었는데 그 버스에서 계속 기사님이 노래를 틀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사님이 아마 이문세 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박 3일 이 이문세 사진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앨범 수록곡들 거의 전부가 히트했는데 잠깐 볼까요? 전반적으로 슬픔이 담긴 어떤 한국적 정서가 좀 많이 묻어납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늘 시작으로 해서 밤이 머무는 곳에 또 고은이와 함께한 이별 이야기 금방이라도 눈물이 툭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이별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대 나를 이건 좀 흥겨운 비트 락적인 감성을 가미했죠. 그리고 경쾌함이 물씬 묻어나는 가을이 오면 뭔가 좀 청량하고 설레고 그런 느낌 여기에 깊은 밤을 날아서도 있고요. 슬픈 미소 굿바이 또 그녀의 웃음소리뿐 이 곡은 반복되는 후렴구가 가슴을 좀 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 중에서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고은이와 함께한 이별 이야기 그리고 깊은 밤을 날아서 세 곡입니다.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이문세 고은이의 이별 이야기, 그리고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이렇게 세 곡을 사집에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은서님께서 기사님이 이문세 팬이기도 했고 그 덕분에 사집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셨겠네요 하셨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들었던 건 아닌데 2박 3일 그렇게 계속 듣고 다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 끝나고 이제 집에 왔을 때 저도 모르게 그때 이 그녀의 웃음소리뿐? 이건 가사를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완벽하게 같이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여행에서 버스에서 들었던 덕분이겠죠. 기사님이 정말 팬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 지나가면, 이별 이야기, 깊은 밤을 날아서가 다 한 앨범에 있었던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하시면서 001을 쓰시는 분이, 그럴 수도 있죠. 네, 이 세 곡은 한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왜 과거에 그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지만 일일이 막 노래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나 정보 같은 것들을 항상 달달달 외우면서 노래가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뭐야 어떤 거야 뭐 몇 년도에 뭘 했고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들으면서 이 음반에 대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짚어보다 보면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잊고 있었던 것들도 많이 생각나고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요. 이때는 또 가수들이 한 음반에서 여러 곡을 가지고 좀 길게 활동을 하던 추세였잖아요. 요즘처럼 활동 기간이라는 그런 표현이 저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뭐 활동 기간이라기보다는 한 앨범이 나오면 거기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서, 예. 그리고 굳이 뭐 컴백 이런 표현도 안 썼죠.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도 많고 뭐 싱글 이런 식으로 발매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면 한 앨범을 사서 듣는 입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오래오래 들어서 테이프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다 알죠? 늘어지고 그 안에서 막 씹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경험들도 있고요. 자, 오늘은 이문세 사집에서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3부 끝곡은요, 이명선님 신청곡을 준비할게요. 이석훈이 함께한 조유리의 가을상자, 이 곡을 전해드립니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이호철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무세다데스의 LS2 원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을까요? 자, 7028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제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10월 그 첫날 아침을 소영님과 함께해서 좋아요.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10월에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태님은 좋았습니다. 영디, 10월의 첫날 가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날입니다. 그냥 우리 함께 있는 거죠. 가을 속에. 오늘도 예쁜 사진 변함없이 또 10월의 첫날부터 선물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진백님, 권용섭님, 은선님은 조금 일찍 먼저 가신다고. 아유 뭐 여태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얼른 가서 볼일 보십시오. 그리고 4690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가끔 듣지만 들을 때마다 반가운 노래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평강공주님은 10월의 첫날 완전 시원하고 여유있게 시작합니다. 꽉 차게 노추 감상하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요즘 산행하기 좋습니다 하시면서 9319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김선숙님은 어제 머리 커트를 하고 왔더니 흰머리가 많이 보이네요. 내일 양산으로 메밀꽃 구경 갈 거라 염색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보라색으로 하실까 싶대요. 보라색이요? 네, 예쁘게 하세요. 10월의 첫날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모두 꽉 차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10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을 두 곡 준비할게요. 평강공주님의 신청곡 조영남 사랑 없인 못 살아요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진백님 신청곡 정수라의 우리 둘이 함께합니다.

정수라 우리 둘이 먼저 들으신 노래는 조영담의 사랑 없이 못 살아요 였습니다. 아, 2786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회원님은 며칠 전에 옷장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옷들을 좀 이렇게 예, 배열을 바꿔놓으셨나 봐요. 잠바 종류들을 앞에다 놔뒀는데 남편이 뭘 벌써 이런 것까지 하더니 오늘 아침에 입고 나갔다고. 아, 그럼 오늘 아침에는 요긴하게 아, 와이프 말이 맞았네 그러셨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또 일찍 나가시고 늦게 퇴근하시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맞아요. 겉옷 하나 잘 챙겨 다니셔야 되죠. 기온 변화가 크고 그러니까. 015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소현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권용섭님의 신청곡은 아까 들었고요. 네. 아, 이제 들어야죠. 아, 제가 권용섭님하고 왜 평강공주님을 제가 헷갈렸죠? 비슷한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이걸. 네, 다 저의 메모 때문입니다. 악필이라서요. 이번에는 김추자님은 먼 곳에 이 곡이 바로 권용섭님 신청곡이거든요. 지금 준비할게요.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전해드렸습니다. 4328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1년 내내 네일을 입고 다니는 사람. 1년 내내 네일은 입지 그 약간 내복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겨울에는 좀 더 도톰하고 좀 더 보온의 효과를 높인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뭐 그 섬유 자체에 대한 뭐 요즘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그래서 여름엔 뭐 예를 들어 체질이 되게 뭔가 항상 좀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은 그냥 제 생각인데 여름에도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뭐 그런 러닝 같은 거 말고도 하나 정도 더 챙겨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처럼 내복 그러면 무조건 두툼한 거 한 종류 뭐 이런 시절이 아니니까 가능할 것도 같은데 뭐 그분도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748 쓰시는 분도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원님도 아 경원님 와 계셨는데 제가 지금 봤네요. 죄송해요. 손은 들고 있었습니다. 라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김정태님 신청곡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신의 열애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스치지 않은 타인처럼.

0: 원음 방송입니다.
1: 6세 이하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예방과 대처법을 꼭 알아두세요. 아이가 열이 나고 잘 먹지 못하다가 입안과 손, 발에 붉은 반점이나 물집이 생기면 수족구병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수족구병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등원과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데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외출 후와 식사 전 후, 배변 후와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아이가 자주 만지는 물건은 소독액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표면을 닦아주며 소독할 땐 안전을 위해 창문을 열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수족구병, 청결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김인철이 여쭙기를 제 힘에 겨운 난처한 삿된 경계에 끝까지 대결하여 싸우는 것이 선책이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무지 포악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 때에는 슬그머니 그 경계를 피하였다가 뒤에 타이르듯이 하라. 공부 도중에 고비가 없지 않나니 그 고비를 억지로 뚫으려고만 하지 말고 수월하게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선책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공부를 할 때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열심히 공부만 해서 몸이 상하는 사람, 몸만 위하느라 공부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다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신의 정신과 몸의 정도를 적절히 보면서 능히 놓고 능히 잡을 줄 알아야 건강한 공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마음공부.

0: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1: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2: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3: 새만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10월 1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2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0월의 첫날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이제 올 한 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분주하기 마련이죠. 마음이 조급하면 행동 역시 바쁘게 되는데요. 그럼 놓치는 순간이 많아질 거고, 실수를 하거나 뜻하지 않게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충분한 준비 운동이 마음에도 적용돼야 할 겁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여유를 줘야겠죠? 몸과 마음은 절대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10월의 첫날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각 교구의 소식을 만나보는 교구탐방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김동률 출발, 창작성가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0: 이슈 인 원불교.
1: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대학생 청년을 위한 도전 3일 출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불교 교육부가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도전 3일 출가.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에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침 좌선으로 고요한 새벽, 하루를 여는 치열한 정진을 함께하고요. 저녁 연불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목소리를 경험합니다. 또 공부해온 상시 일기를 점검하고 함께 속깊은 마음 공부를 나누는 교화단회, 일하는 순간에도 마음을 선심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상선, 스승님들의 법문을 듣고 회화, 문답 감정을 하는 유무념 공부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번 도전 3일 출가를 통해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진행 중엔 함께라서 더 즐겁고 함께라서 더 깊어질 수 있는 중앙총부 예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 청년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대학생 청년을 위한 도전 3일 출가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나는 구도자.

가짜뉴스나 악플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남들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나 글이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하게 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진짜든 아니든 남의 신상이나 명예에 관련된 이야기를 재미삼아 유포시키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감각하게 웃어 넘길 때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중 대부분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처벌도 어렵다. 설령 지난한 절차와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해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사과를 받아냈다 치더라도 그 후유증과 이미 퍼져버린 이미지의 효력은 막강하고 무섭다. 전문가의 이름으로 신문이나 방송이나 대중 앞에서 하는 말과 글은 검증된 것으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가를 혹은 어떤 단체에 대해 다룰 때는 더욱 신중을 요한다. 게다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르는 법, 우리가 누군가의 진면을 다 안다 말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아버지의 열반을 당해 모처럼 만나 밤새워 형제 자매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들에 대한 완전한 시각 교정이 이루어졌다. 내가 잘 안다 생각했던 이들인데 전혀 아니었다. 그들의 생각과 삶의 역사를 알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간 좀 마땅치 않게 여기던 면들도 다 이해되고 수용됐다. 알수록 깊이 이해하게 됐지만 다는 아니다.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부도 형제 자매마저도 서로가 서로를 다 알지 못한다. 단정하지 말고 여지를 두며 말해야 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단체, 특히 한 종단의 스승에 대한 험담은 치명적인 업을 짓는 꼴이 된다. 그 험담은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타 전피, 관련된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 그렇다. 남의 말이나 험담, 악플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날 때 잠깐을 외치길 바란다. 누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나를, 우리 가문을, 우리 교단을, 우리 스승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심정이 어떨까를 즉각 대입하라. 지금 하려는 이 행동과 말이 반드시 부메랑 되어 똑같이 되돌아와 내가 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아니라 반드시 똑같이 받게 될 실제 상황이다. 애누리는 없다. 심적 부담이나 죄의식 없이 남의 말을 장난삼아, 재미삼아, 안주삼아 퍼나르고 검색하고 즐겨 말하고 다닐 때 그 모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한 자에게 되돌아오는 법이다. 아닌 경우는 없다. 우주 전체가 나임을 아는 이에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험담이다. 허공 법계 일체가 24시간 365일 훤히 보고 있으니 만인이 항상 보고 듣는 녹음 녹화기 CCTV를 틀어놓고 험담하는 것과 같은 상태임을 안다. 험담의 일체는 우주 전체인 자기에게 하는 것이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장호성 교무님의 글 모든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바람개비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입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교구탐방 만나볼게요.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부산 울산교구 소식으로 출발할게요.

지난달 15일 정관교당에서 교군의 출가교역제와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이날 화동 한마당은 54명의 출가교역자의 부산교와 100년 성업기도로 시작됐는데요. 하나된 마음으로 올리는 정성스러운 기도 기운과 울림을 서로에게 전하며 세대와 근무지 구분을 잇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구별로 행사를 진행했지만 교구의 모든 출가 교역자가 화합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요청으로 이번 화동 한마당이 추진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산 울산교구는 원기 115년 부산교와 100년까지 교구내 출가 교역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성업을 이뤄갈 것이란 계획도 전했습니다. 또 지난 22일엔 부산 울산교구가 교화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종교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교단의 고민을 부산 울산교구에 제가 출가 교육자들이 모여 함께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만큼 교화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뤘는데요. 교당을 넘어 교화를 남기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 강덕재 부산 울산교구장은 변화는 교단의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전하며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어려운 문제도 해법이 드러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공청회엔 교구의 교화 상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진단이 관심을 모았고요. 특히 스마트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교화 거점 구축이 실행 방안으로 제시돼 대중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박화영 사무국장은 공청회는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교화구조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부산 울산교구 일정 만나볼게요. 먼저 오늘부터 부산 울산교구가 저녁 연부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에서 교구장 주관으로 평일 저녁 9시부터 30분간 함께할 텐데요. 사전 가입이 필요하며 신청 관련 문의는 부산 울산교구 사무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 오는 3일 독립운동가 합동위령제가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진행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희생까지 아끼지 않은 순국 선현들을 기리는 독립운동가 합동위령제인데요. 많은 분들의 정성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부산 울산교구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난달 8일 광주 전남교구가 중흥교당에서 대학생 연합법회를 열었습니다. 대학생 연합 개강법회 및 득도식을 통해 새학기를 맞은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정을 나눴는데요. 이번 법회는 2학기 개강을 함께 맞이하며 교구내 원불교 동아리 대학생들이 서로 만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광주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원불교 학생회 회원들이 학교의 경계를 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임도근 청년교도의 안내로 원불교 예법을 또래의 눈높이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새 도반 학생들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날 주례를 맡은 유도훈 교무는 설명기도를 통해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배움이 지식을 쌓는 데만 머물지 않고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을 밝히는 공부로 이어지기를 염원한다며 기쁜 일을 만날 때는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땐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원했습니다. 새로 입교한 대학생 교도들은 교도증을 받고 발언문을 올리며 원불교 교도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설법을 맡은 안효길 교무는 새로 입교한 교우들의 법명엔 각기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전하며 득도의 참 의미를 알아 뜻깊고 알찬 대학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16일엔 광주 전남교구 불목교당이 완도교화의 역사를 기념하는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앞서 불목교당은 완도교화 6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교당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요. 전시를 진행한 불목교당 남근옥 교무는 교당 앨범에서 사진이 발견돼 지자체에서 특히 반갑고 고마워했다며 지난 60주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대중의 요청이 있어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시를 관람한 한 관람객은 척박했던 완도 땅에 교화를 일구기 위해 땀 흘린 선진님들의 정성을 느꼈다며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 살아있는 것으로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0일엔 곡성교당이 원불교 곡성교당 연구책 발간 봉정식을 진행했는데요. 내년 60주년을 준비하며 조준원 문화원장과 배수경 사무국장의 인연으로 곡성교당의 역사를 정리하고 감사패를 증정했고요. 오운도 교구장의 설법으로 봉정식에 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다음은 서울교구로 가볼까요? 서울교구 중구교당이 이웃 종교들과 함께 나눔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필동 교동협의회 소속 종교인들은 필동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에 김 선물 세트를 전달했는데요. 2026년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 사업이라고 적힌 선물 포장엔 원불교 중구교당과 불교 충정사, 서울 침례교회, 주함께교회가 이름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나눔의 재원은 지난 4월 마련된 필동 지역의 종교인들이 처음으로 함께 연 나눔 바자회에서 모인 수익금으로 준비했는데요. 각자의 법당과 예배당에서 따로 모은 돈이 아니라 네 종교가 한자리에서 물건을 내놓고 이웃과 함께 만든 금액이란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중구교당 최엄신 교무는 지역의 종교가 이웃을 향해 마음을 모을 때 그 지역에는 반드시 따뜻한 변화가 시작된다며 오늘 이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눔과 연대의 마음이 필동에 오래 머물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달 13일엔 서울교구 안암교당이 익산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지 순례는 어르신부터 청소년, 유모차를 탄 아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교도들은 익산성지를 차례로 돌아보며 교단의 살아있는 역사를 들었고요. 이어서 왕산 종법사님을 뵙고 법문을 받들었습니다. 오후엔 익산의 역사유적도 찾았는데요. 미륵사제를 방문해 거닐며 백제 문화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모든 세대가 성자의 발자취를 함께 느끼고 걸으면서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고 하네요. 다가오는 서울교구 일정입니다. 먼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청소년 교화협의회가 가을 연수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교구 사무국 그리고 강원도 양양 일대가 될 텐데요. 원기 111년 청소년 교화 활동 평가와 원기 112년 청소년 교화 방향,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가 첫날 진행되고요. 양양으로 이동해 화합과 충전, 교화를 주제로 함께하는 일정입니다. 바쁜 교당 상황으로 연수 일정을 2박 3일로 단축했다고 하고요. 6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되는 회의엔 필히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교구 바로 영광교구입니다. 지난달 22일 영광교구가 원기 112년도 법의사정 지구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영광교구 각 교당 주인교무를 대상으로 시행했는데요. 관내 각 교당에서 제출한 사정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개년간의 수행 실적, 법회 출석과 정기훈련 이수 여부, 상시 정기일기, 승급후보자 공부 실적서를 헌규 교도법의 사정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의했습니다. 사정위원들은 편착이나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공명정대한 중도일념으로 예비 법마 상정급 이상 승급자와 예비 법강 항마위 등급 결격 사정을 엄정하게 대조 검토했고요. 교단 만대의 법통을 전하고 교도의 신앙과 수행 표준을 투명하게 바로 세우는 기틀을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염강개구 일정 살펴볼까요?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오는 4일 오후 2시 원불교 군서교당이 50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함께한 50년을 기념하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또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영광교구가 교무대상 문화기행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는 31일엔 제29회 옥당골 어린이 민속 큰잔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구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자우림의 25, 21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방송입니다.
2: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효,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으며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필승! 반드시 필해 이길승! 누구에게는 경례 구호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문화 대통령의 수록곡으로 들리겠죠. 국군의 날이자 10월 첫날인 오늘은 승리를 향한 우리의 필승 전략으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파이팅 넘치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은요. 버즈의 오 필승 코리아.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3: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4: 반갑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10월에 어떤 필승 전략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아는 지인의 집에는 고3 수험생이 있는데 10월 풀고 또 풀고 공부만이 살 길이다 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 각자의 필승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한 10월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코 조급하지 않게 아직 남은 여유도 좀 챙겨가면서 올해 깔끔한 마무리를 위한 필승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지금부터 2시간 함께해 주세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소양의 우리의 꿈은 영원히, 김세정의 항해.

소양의 우리의 꿈은 영원히, 김세정의 항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301 쓰시는 분이, 희원씨 고3 지인 얘기가 딱 저희 집 얘기네요. 10월이 되니 아이보다 제가 더 조급해져서 자꾸 잔소리만 늘어납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멘탈이 필승이다. 속으로 100번 외치면서 아침에 찹쌀떡이랑 따뜻한 차 한 잔 쥐어서 보냈어요. 오늘 방송 들으면서 저도 마음의 평화를 좀 찾고 갑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과 엄마들 아자아자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맘때쯤이면 또 이제 뭐 그 다들 각자의 방법으로 이제 기도도 드리고 막 하시던데, 아유 그러게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우리 수험생분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까꿍, 오늘도 저 왔어요. 10월이 시작되었네요. 우리 모두 10월에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합시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더 많이 행복해 보자고요. 뒷번호 3396 쓰시는 분은, 가을하면 역시 먹는 게 남는 거죠. 환절기라 자꾸 감기 기운이 오렸는데 저만의 10월 필승 전략은 제철 보양식 챙겨 먹기입니다. 어제 사과랑 무화과를 잔뜩 쟁여두고 출근했어요. 맛있는 거 먹고 면역력 키우는 게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10전대부터 그런 약간, 아, 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것만 떠오르네요. 왜냐하면 제가 예능을 하나 봤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 저도 먹기 힘든 음식이긴 한데, 아니면 쌈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보양식으로 드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뒷번호 1204 쓰시는 분이, 창문을 열어두고 일하는데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에서 정말 깊은 가을이 느껴집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순간 참 좋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평화로운 오후 보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면서 기분 좋은 12시 함께 2시간 동안 잘 달려보자고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리쌍의 변해가네, 안신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Yeah. It's Lee Sang once again. Back with a legendary poet, Mr. Kim Kwan Sok.

리쌍의 변해간에 안신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김선호님이 유독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나선 10월 1일 출근길 올 한 해도 벌써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조급해지려던 찰나 지하철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남은 3개월 동안 대단한 걸 해내려고 하기보단 매일 아침 출근길에 미소 한번 짓고 시작하자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10월의 첫날 우리 모두 무탈하고 따뜻하게 채워나가길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 한번 웃고 가자, 한번 미소 짓고 가자. 아,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진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없지만 그중에서 인상은 좀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짝 웃고 미소 짓는 거는 연습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1일을 한번 신나게 웃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예, 목소리가 상태가 좋아진 듯한데 하하 하다가 약간 새소리 또 날 뻔했는데 그래갖고 아차 싶었네요. 뒷번호 2119 쓰시는 분은 가게 문 열어놓고 라디오 고정해두고 있습니다. 여름 장사 비수기 버텨내느라 힘들었는데 아이고 나들이 하기 좋은 10월이 되니까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요. 이번 달 매출 대박 나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필승 전략이자 소원입니다. 희원님 우리 가게 대박 나라고 으쌰으쌰 응원 한마디 시원하게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2119님 아, 될 겁니다. 그럼요. 10월 달은 무조건 대박이군. 뜨뜨뜨 대박이야. 예, 대박 날 겁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1부 끝곡으로 스위스 오로우의 하이파이브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기의 그름 잘 살피는 이가 참으로 눈 밝으니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 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엄태웅 이보영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달록이 오색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의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뒷번호 8406 쓰시는 분이 기분 좋은 12시 팬이 됐는데 오늘은 출근 안 한 남편과 밥 먹고 같이 듣고 있어요. 늦게 출근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예 안 나갔나 봐요. 조용히 혼자 집안일하며 노래 듣고 팠는데 오늘 노래도 곡이 너무 좋네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8406님의 어떤 아쉬움이 스리슬쩍 묻어나는 예 그런 문자였긴 하지만 예 우리 함께 좋은 하루 보내보아요. 뒷번호 7051 쓰시는 분이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옷장을 뒤집어 엎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게 바로 저의 10월 최대 난관입니다. 옷장 정리의 필승 전략은 그냥 내일의 나에게 토스하기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패스! 덕분에 거실만도 난장판이 됐지만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일단 커피 한잔 마시며 쉬고 있어요. 노래 신나는 걸로 많이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다이어트와 청소는 내일로! 나만 괜찮다면 내일로 하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CN 블루의 So Nice 그리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CNBLUE의 So Nice, Day6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283 쓰시는 분이 오늘 아침 베란다에 먼지 쌓여있던 운동화를 꺼내 깨끗이 빨아널었습니다. 10월 1일이니까 뭔가 몸도 마음도 가볍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올 가을에는 미루어만 두었던 동네 산책도 매일 조금씩 하고 저를 위한 시간도 더 많이 가져보려고요. 새로운 달력의 첫 장을 넘기는 이 기분 참 설레고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아직 3개월이나 남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건강관리도 그리고 또 본인을 위한 시간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아요. 칭찬해요. 뒷번호 1075 쓰시는 분은 오늘 작년에 입던 얇은 트레치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소매를 한번 걷어 올리니 딱 알맞은 기온. 아, 완벽한 가을 날씨네요.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나 은행 나뭇잎도 살짝 노르스름해지기 시작했던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이 된 것 같아 마음이 간지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와는 또 약간 다르신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아이 등원을 하면서 은행 색깔도 이제 노랗게 물들고 심지어 은행들도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지 못하고 많이 밟았더랬죠. 다들 그 냄새 아시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가을 이맛 아닌가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이진아의 걸어보자, 제이 레빗의 넘어지지만 말아요.

이진아의 걸어보자, 제이레빗의 넘어지지만 말아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212 쓰시는 분이 오늘 출근길 지하철에 타자마자 딱 제 앞에 자리가 비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인데도 아침부터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10월은 행운이 따르는 달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그럼요. 그렇게 자리에 앉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행복하실 거예요. 행운도 따르고요. 자, 2부 끝곡으로 투아트의 출발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법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 일체 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벤의 두근두근.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4: 새만금.
5: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 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히스.

희쌤이에요. 책을 읽으면 어휘력이 저절로 좋아진다. 아마 그건 아닐 거랍니다. 국어도 결국에는 단어 싸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낱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글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어휘력으로 이해력을 높여보자고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대폭 땡땡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서 땡땡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정부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대폭 땡땡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주간 시간이에요. 1번 개상, 2번 역점, 3번 공궁, 4번 자명. 1번 개상, 2번 역점, 3번 공궁, 4번 자명입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네요. 이럴 땐 속어법으로 답을 찾아야겠는걸요.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우즈 이승철의 우리만의 이야기 비투비의 우리 다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요. 정부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대폭 땡땡하여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드렸는데 뭐 증폭하다 뭐 아니면 다른 얘기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 정답은 바로 1번 개상이었습니다. 이 뜻들을 이제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1번의 개상은 계산하여 올린다. 기본 뜻을 가지고 있고 예산 등 공식적으로 산출하여 기록해서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2번으로 내드렸던 역점은 어떤 일에 심혈을 기울이거나 쏟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집중한다거나 가장 우선시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공궁은 아마도 가장 먼저 답이 아니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처지가 매우 가난하고 어려울 때 쓰는 말이죠. 그리고 4번의 자명은 자명하다. 저절로 뭐 알 수 있을 만큼 뚜렷하고 명백하다라는 의미로 이 역시 쉽게 답이 아니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휘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라면서 당첨자 한번 뽑아봤는데요. 당첨자는 세 분이세요. 뒷번호 4876 쓰시는 분, 희쌤, 오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공궁에 빠질 뻔했어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 예산이니까 계상해서 올리는 게 맞겠죠. 1번 정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00% 정답입니다. 뒷번호 1713 쓰시는 분이 우리 말이 맞긴 한데 어렵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1556 쓰시는 분도 정답은 1번. 회사에서 예산안 올릴 때 맨날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 보니까 엄청 반갑네요. 복잡한 회사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힐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힐링하시는 이 와중에 선물까지 받으시면 더욱 기분이 좋겠죠? 이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유니스의 하늘땅 별땅 티아라의 빙글빙글.

유니스의 하늘땅별땅 티아라의 빙글빙글까지 두 곡 띄워드렸고요. 3부 끝곡으로 10cm의 10월의 날씨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그만한 사랑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치 않기로 명심할 것이요. 만일 그만한 일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빚으로 알아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함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로제의 New Trick, 르세라핌의 Man My Light, 그리고 키키의 포포 띄워드립니다.

로제, 뉴트릭, 르세라핌의 Made My Light 그리고 키키의 포포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살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들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맡김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음노 바이오틱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 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뒷번호 2138 쓰시는 분께서 점심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식곤증 때문에 눈꺼풀이 정근만근 무거워져요. 이럴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잠이 확 깨더라고요. 올 시간도 힘내서 버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뒷번호 1770 쓰시는 분은 책상 위에 새로 꺼내든 10월 스케줄러 첫 장에 할 수 있다 세 글자를 큼지막하게 적어두었네요. 취업 준비로 지치고 마음이 헛헛할 때가 많지만 10월의 선선한 날씨만큼은 제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떨지 않고 제가 가진 것들을 온전히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게요. 10월에는 좋은 소식으로 또 우리 기분 좋은 12시에도 문자로 남겨주세요.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뒷번호 8059 쓰시는 분은 에어컨과 선풍기를 거실 구석으로 집어넣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충망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시원하고 청량한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가을 날씨는 참 신기해요. 마음에 복잡한 먼지까지 바람이 싹 쓸어가는 것 같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가을 되면 가장 좋은 건 진짜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바람이 불어오면 가을 냄새도 나고 이럴 때 책도 한 권씩 읽고 그리고 밥도 왜 이리 맛있는지 좋습니다. 뒷번호 5584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희원님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도 세 달 남았네요. 휴 박상민의 해바라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신청곡으로 띄워드릴게요. 박상민의 해바라기 김건모의 미안해요.

박상민의 해바라기, 김건모의 미안해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656 쓰시는 분이 요즘 다시 코로나랑 감기가 유행이라더니 결국 저도 한바탕 앓고 지나갔네요. 며칠 고생하고 나니까 체력이 뚝 떨어졌어요. 환절기 건강이 진짜 최고라는 걸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다들 면역력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요즘에 감기 걸렸다는 분들도 진짜 많고 뭐 저 또한 그렇지만 아, 며칠 정도는 진짜 고생을 해야 되더라고요. 뒷번호 1345 쓰시는 분은 매일 귀로만 듣다가 10월 첫날 큰 마음 먹고 처음으로 사연 남겨봅니다. 제 사연이 희원님 목소리로 전파를 타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럼요.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평생 아니고 자주자주 잊지 못하도록 제가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오늘 처음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으니 내일부터는 종종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뒷번호 4740 쓰시는 분은 벌써부터 이번 주말에 뭘 할지 행복한 상상 중입니다. 날씨도 좋은데 어디 근처로 바람 쐬러 다녀올까 봐요. 주말만 바라보며 남은 평일도 힘차게 버텨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주말을 한번 기다려보죠. 자,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코요태 사랑공식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하긴이 묻기를 부처님에게도 친소와 원근이 있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친소와 원근이 없지는 아니하나 일을 처리할 때에 오직 웅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보아 처리하시나니라. 대종사께서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정이 더 걷는다고 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은기편 3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뭔가를 그리려고 마음먹는 순간 이전에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수봉 무궁화.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3: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자, 오늘 비공휴일입니다만은, 네, 오늘 그 제78주년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심수봉의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는 시 구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무언가를 자세히 들여다볼 겨를이 잘 없어지지요. 그런데 신기하기도 말입니다. 길가에 피어난 조그마한 불꽃 하나를 종이에 그리고 나면은 꽃잎의 결이나 줄기의 모양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또는 오늘 있었던 일 하나를 글로 적으려고 하면은 그때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대의 마음이 떠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자세히 본다는 건 어쩌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서 들여다보겠다는 작은 의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저 스쳐보내지 마시고요. 내 주변의 풍경이나 곁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특히 가족 곁을 떠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명의 노래입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입니다.

0: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식 이장이요. 뭐시냐, 그 다들 오늘 하루도 잘 거시기고 계시겠지요? 오늘은 말입니다. 내가 동네 인형뽑기방 앞을 지나가다가 참말로 가슴이 거시기해지는 일을 봐가지고 얘기 쫓고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시기 그 인형들이 말입니다. 이 가득한 가게인데 초등학생 둘이서 인형을 뽑으려고 해가지고 얘를 쓰면서 거시기 하고 있더란 말이지. 가만 보니까 형이 동생 갖고 싶다는 인형 하나 뽑아주라고 용돈을 싹 털어갖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요리조리 미끄러지면서 거시기 역에 참말로 안 뽑히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동생은 거의 울기 직전이고 형은 시부룩하더란 말이지. 오미오미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근데 이 거시기 뭐냐, 그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어떤 청년이 애들이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자 그 기계 앞으로 쓱 가서 거시기였더지만 단번에 그 인형을 참말로 쫙 뽑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부러운 듯 보고 있는 형제를 부르더만 뽑은 인형을 형 손에 딱 거시기 해준 거지. 그러고는 네가 앞에서 인형을 다 좋게 옮겨놔줘서 형이 쉽게 뽑은 거요. 네 덕분이니까 요거 동생 줘. 이러더란 말이요. 아따 참말로 어린아이들 마음 상할까봐 슬쩍 돌려 말해가면서 챙겨주는 그 센스. 참말로 이 마음씨가 다행이고 고맙지 않냐 이 말이요.
1: 남이의 내 남자 나훈아 테스 형.

할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노래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오늘은 말이죠, 사투리로 가볼까요? 마리아, 참말로 거시기원해. 자, 늘 라디오와 함께해요 하셨고요. 탐티맨의 재경식 씨도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정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거시기연의 마리아의 노래였습니다. 김혜성 씨가 화창한 가을날 오늘도 좋네 가을살상과 함께 기분 좋고 시작한다고요. 이건우 씨 10월 1일 국군의 날 대한민국 국군 건국 78주년을 축하합니다. 1977년 10월 6일 머리 빡빡 깎고 진해 해병대 신병훈련소 육정문으로 들어가 신병훈련 아주 빡세게 받고 포항에서 군복무 중 1978년 건국 30주년 국군의 날 여의도 광장에서 분열 열병시 행사하고 남대문에서 시청을 지나 동대문까지 시가 행진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릅니다. 예. 자, 오늘 국군의 날 맞아서 다시 한번 이건우 씨 그리고 존우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거시기. 그

거시기 김성환의 노래였습니다. 자, 부산의 신복순 씨, 야호, 다시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10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전에 가요 세상 가족분들 더 많이 사랑하고 행복합시다. 오늘 또 우리 행복한 방송 전에 가요상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반갑습니다. 충성 부산의 김창석 씨, 사랑한 눈물의 씨앗, 천년의 만남 중에 한 곡 부탁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까꿍 반갑습니다. 9월 1일 보내고 10월이가 똑똑똑 안부 전하고 있네요. 어서 오세요. 와이리 존노 김채안.

와이리저너였습니다. 네. 자, 박성현의 웃자노까지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웃자노 정말 우마 웃자노네. 해성사람 구찌파랑님 10월의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부산은 저기는 흐린 날씨입니다. 부산 멋쟁이님 주셨고요. 독산동 한양님 10월의 첫날 좋은 일이 더 많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광주 서하로의 추상호씨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10월이 돌아왔네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곱장리 빚을 내어 일푼이나 남는 장사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줄은 알면서도 공중의 소유를 축내어 제 가족을 돕는다면 그 사람이 더 크게 어리석은 줄을 아는 이는 적으며 몇 뇌 종자로 몇 섬 곡출을 얻는 것이 농사인 줄은 알면서도 적은 공덕이라도 공도에 지으면 몇십 배의 큰 복이 돌아오는 것이 인과의 이치인 줄을 아는 이는 적으니 어찌 참다운 이해를 안다 하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0장 법문입니다.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예. 자, 새로운 달 10월 새로운 결심 하나씩 하고 계신가요? 너무 거창한 목표는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저마다의 예,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지켜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같은 것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지켜낼 수 있는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 나 생각보다 꾸준히 하는 사람이네 하면서 말이죠. 오늘 남은 오후는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부터 기분 좋게 챙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윤태화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정거장 두각의 사랑할 땐 언제고.

가사로 만든 얘기 정설아의 아 대한민국. 오늘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됐다. 누군가는 출근길에 나섰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들판에서는 가을거지가 시작된다. 너무 익숙한 풍경이라 우리는 이런 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인지도 모른다.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고 내일을 계획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꼭 거창한 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곳을 아끼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수고도 한번 생각해 본다. 평화로운 하루는 너무 평범해서 그 소중함을 잊기 쉽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키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본다.

오늘은 군가도 들어보고 산나히로.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불렀던 노래도 있고, 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 대한민국도 많이 불렀죠. 네. 군대에서 함께 부르면서 또뭐 대한민국의 마스게임 같은 거 요렇게 할 때는 이 아 대한민국으로 많이 했던 여러분들 계셨죠. 네.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튼골드, 김경호 박사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젠 베이커리에서 마늘빵을 드립니다. 예. 전해드리는 노래 빠구철 연모입니다.

이명국 씨가 10월 첫날 오늘도 행복한 방송 좋은 일 가요세상 입장합니다. 오늘도 개항해서 입장한다고요. 광주 추상호 씨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10월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참 빨라요. 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에 가서 밤을 많이 주워서 지인들과 나누어서 먹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렇군요. 밤 따로 다닐 때가 됐네요. 동대문의 이지영 씨가요. 어제는 해성사랑 서울반 봉사 시간이 겹쳐서 네, 옥지만 듣지 못했다고요. 어쩌죠? 네. 그래도 들려줘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선선하네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이준호 씨가 조은혜 가요사랑 나의 벗이에요 하셨고요. 해성사라님 가을 들판의 곡식들이 잘 익어서 농부들의 구슬땀이 풍년으로 보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고요. 김중철 씨가 윤태아의 마지막 정거장 친구들이랑 잘 들으셨군요. 네. 설수배 이성낙 씨 들어오셨고요. 전주의 현동순 씨가 10월의 첫날 가족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이딩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대전의 김윤혜 씨가 10월 첫날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10월도 늘 좋은 방송과 함께하겠다라고 주셨습니다. 대구의 평강공주님께서 대구의 하늘이 너무나 예뻐요. 여유롭게 함께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은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아름다운 풍경과 또 일하고 계시는 곳 가을의 느낌이 있는 풍경들 보내주십시오. 그분 보내주신 분 중에 예, 저희가 선택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의 느낌이 있는 풍경, 뭐 단풍이 물들었다거나 뭔가 이게 그 집 앞에 꽃들이 뭔가 이 가을의 느낌이 있다거나 그 바람은 찍을 수 없으니까 네, 그 자연의 느낌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또 선택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마지막 곡을 선곡해 볼까요? 네, 김수련의 무심을 전해드리고 3부에 오늘 박일준 씨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원기 원년 서기 1916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31.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8: 라디오로 흘러나온
5: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8: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9: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10: 자, 처음에 들었던 노래 사랑이 어려나 봐요를 들으셨습니다. 박형우의 노래였습니다. 자, 목요일 코너입니다. 라이브 초대석.

0: 시대를 풍미한 명곡,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넘치는 열정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가수. 1977년 오 진아라고 하는 명곡으로 데뷔를 해서 7080 가요계를 그야말로 흔들어 놓았던 주인공이다. 인생의 크고 작은 고비를 밝은 에너지와 단단한 가창력으로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매력적인 노래로 우리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가수. 오늘 라이브 초대석 가수 박인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일준입니다. 네. 아, 오랜만에 저 뵙는 것 같기도 하고.
0: 아, 이렇게 하니까 참 어색하긴 해요.
1: 왜요? 그냥
0: 너무 그 오징어 가수 뭐 박일준 씨를 소개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
1: 아니 원래 이렇게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냥 전장에.
1: 아, 죄송합니다. 아,
0: 박인준 씨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아 그래요?
0: 안녕하세요 박인준 씨를 소개합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1: 근데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0: 네.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요?
1: 아니 근데 괜찮습니다. 아, 전 좋습니다.
0: 아, 네.
1: 예, 왜냐면 새로 들어온 버전이라.
0: 아, 네.
1: 예, 아주 좋습니다.
0: 아 그리고 좀 졸리시는 분들에게.
1: 예, 예.
0: 기억 팍 바뀌더라고.
1: 아 그럼 지금 한참 졸릴 때거든요.
0: 네, 네.
1: 식사하시고 와서.
0: 그렇죠.
1: 예, 예.
0: 박인준 씨가 정말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1: 아, 오래됐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많이, 많이 오래됐죠.
0: 77년도 이전에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1: 그때는 이제 그룹으로 했었죠.
0: 그룹으로.
1: 예, 그룹으로 했었고.
0: 이제 미팔군 쪽에서.
1: 예, 팔군하고 이제 네. 일반도 나와서 나이트클럽도 하고.
0: 그렇죠.
1: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 동료들은 별로 몇 사람 없어요.
0: 그렇죠.
1: 예, 예. 없고 나머지 우회 선배들도 몇 분 안 계시고. 예, 그래서.
0: 그래도 건강하셔서.
1: 어디, 아니, 감사드리는데, 네. 어디 가면 이제 꼰대가 돼가지고.
0: 아, 그렇지 않아요. 보이기에는.
1: 예, 예.
0: 지금 50대 정도.
1: 아우, 보이거든요. 감사드리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0: 그래서 아마 지나가는 분들이, 예. 아, 뭐, 박인준 씨 아들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1: 있 아니, 저 아들하고 같이 지나면요. 네. 모르는 분은 이제 형제냐고.
0: 예, 형제 같아요.
1: 예, 형제냐고. 예.
0: 그래. 죄송하지만 예. 형우 씨가 안 들으니까.
1: 예, 예, 예.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핸드폰으로.
0: 형우 씨가 네. 더 나이가 있게 보여.
1: 네. 그 몸집이 있어가지고
0: 예,
1: 아무래도.
0: 그렇죠. 근데 노래 그룹하고 이제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1: 네.
0: 조금 그룹 사운드 함께하는 노래들 했잖아요. 팝적인 노래들을 많이 불렀잖아요.
1: 그때는 이제 저희 이제 초창기 때는 뭐 디퍼플이나
0: 네네네네.
1: 뭐 이런 분들 이런
0: 야,
1: 사람들 거 했거든요.
0: 보컬, 근데 네, 메탈 근데, 사운드예요.
1: 예, 메탈 사운드. 근데 그거는 팔군 안에서 했고
0: 네네.
1: 그걸 모르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와서
0: 아,
1: 일반에서 했다가
0: 뭐요.
1: 아, 뭐요가 아니라 열흘 만에 잘렸어요.
0: 그렇죠. 누구 망해 먹으려고
1: 하냐. 그러니까 누 네. 당신들 말에 우리 장사 망하려고 그러냐고.
0: 네.
1: 어, 그래갖고 열흘 만에 그냥 보따리 그렇죠. 싸 그래가지고 그냥 네. 보따리 쌌죠.
0: 그 그러니까 즐기는 음악들은 네. 뭐 옛날에 메탈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1: 그렇죠.
0: 빠른 뭐 아무다다 뭐 이런 거 네드 제플린 뭐 막 이럴 수는 있는데
1: 예예.
0: 그 대중들은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1: 예,
0: 그
1: 예.
0: 노래가 잘 먹히지 않을 때였잖아요.
1: 그래서 그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들리라는 게요.
0: 네네.
1: 저희한테도 나왔었어요.
0: 아, 그래요?
1: 왜 그러냐면 오. 저희들이 이제 한국 노래 같은 거 이런 거 몇 곡을 이렇게 해서 한 서너
0: 그렇죠.
1: 곡 해서 이제
0: 무대에서
1: 이제 해요. 그때가 벌써 언제예요? 어우 우리 그 뭐지 그 이 저 통행금지 있을 때거든요. 그때니까 벌써 한 50여 년이 넘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때는 네. 메들리 감히 누가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했었어요.
0: 네. 근데 짧게 해서 이어서
1: 예, 예, 예.
0: 불러보는
1: 예, 그러니까 예.
0: 노래들이 그룹 사운드니까.
1: 그렇죠.
0: 노래 몇 곡을 가닥가닥 해가지고
1: 예, 예,
0: 쫙
1: 예.
0: 불러주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명곡들.
1: 예, 예. 네.
0: 그때 당시 오진아도 이제 팝적인 거였으니까.
1: 그렇죠. 팝이죠.
0: 예.
1: 예 팝으로 했었어요. 계속.
0: 라이트스 브로더스의 노래를 부르신 거잖아요.
1: 예, 예, 예.
0: 네. 오 마이 진아 마이 근데 그 뒤에
1: 아 왜 웃어요?
0: 그 뒤에 영화가 나와가지고
1: 예예예 예, 예.
0: 그 사랑과 영혼인가요? 네.
1: 그때 91년도였었어요
0: 네. 한참 이제 조금 예, 쉬고 계실 때
1: 그때 이제 푹 쉬고 있을 때인데
0: 네.
1: 그게 또 이제 사랑과 영혼이 나왔어요
0: 오.
1: 나와가지고 이제 또 제가 또 다시 활동을
0: 그러니까.
1: 하게 됐는데 활동을 하면서
0: 네.
1: 어, 딱 하는데 이제 신곡을 내고 막 한참 하는데 그때도 그 제가 하는 그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예, 그 바람에 또 내려앉게 되셨어요.
0: 그러니까 노래만 계속 할 수는 없나 봐요. 이게
1: 맞아요.
0: 보면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해차를 해서.
1: 아, 그런 말씀.
0: 그래서 예. 한번 교육을 받고
1: 돈 많이 버리고
0: 다시 돌아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1: 예.
0: 지금 그 히트하신 유명 가수분들 또 예전에는 그런 가수도 태진아 씨도 마찬가지고 뭐 송대관 씨
1: 예,
0: 뭐
1: 예,
0: 다들
1: 예, 예, 예.
0: 잠시 쉬었다가
1: 예, 예,
0: 남희 씨도 그러고 다들
1: 예, 예.
0: 근데 지금은 계속 쭉 이어서 오신 줄 아는데
1: 근데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0: 왜 몰라요?
1: 왜 몰랐냐면 네, 네, 네. 아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안 찾는구나 이제는 그럼 네. 신곡 내야 되는데
0: 네.
1: 신곡 내는 타임이 늦어지는 거예요 자꾸
0: 네.
1: 그러다 보면은 이거 지금 내서 될까?
0: 네.
1: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또 넘어가는 거. 해가 또 넘어가고
0: 그렇죠.
1: 넘어가다 보니까
0: 네.
1: 자꾸 다른 쪽에다 해갖고 그냥 내가 왜 원래 뭘 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망각을 한 거죠.
0: 에이.
1: 그리고 또 이 귀들이 얇잖아.
0: 네, 그렇죠. 누가 금방 뭔가 해줄 것 같아.
1: 뭐 해주고 야, 네. 야 너 술장사면 기가 막히게 될 거다. 너 보고 손님 무지하게 올 거다. 아 그래?
0: 내가 그럼. 갖고 있는 거 그 출연료 안 받고 내가 하는데.
1: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하면 또 아이 세상에 술 한 병 이게 얼마였지?
0: 네.
1: 이런 걸 또 모르고 하니까 안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계산은 그냥 해보면 다 벌어.
1: 아 그럼요. 네. 그 이제 중국집을 하려면
0: 네네.
1: 그 배달통부터 들어보라고 그러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 동네가 어떤지를.
0: 오.
1: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제가 또 술을 좀 좋아했어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망가져가지고
1: 망가졌죠. 네. 많이 망가졌죠. 벌 받았죠 뭐.
0: 지금은 이제 네. 다 술도 안 드시고
1: 예,
0: 뭐
1: 예.
0: 다 이제 다 건강만을 위해서
1: 예, 예,
0: 또
1: 예.
0: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윤순 씨나 인순이 씨 뭐 1세대 그 스타들이
1: 예,
0: 있었잖아요.
1: 예. 예.
0: 일단 뭐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낸 희망의 상징들로 보여졌단 말이죠.
1: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죠.
0: 네.
1: 처음에는 엄청 어려웠고 또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을 인정해 준다는 건 참 어려웠거든요.
0: 네네네.
1: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려운데 나왔는데
0: 네네.
1: 인정을 또 해 주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 바람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런데 네. 다문화적 부분들로 표현하면
1: 네.
0: 함중화 씨가 다문화인가요?
1: 아니에요.
0: 아니잖아요.
1: 아니에요.
0: 근데
1: 아닌데,
0: 그분은 다문화로서
1: 양키스라는 멤버를
0: 그렇죠.
1: 멤버 중에서 이제
0: 한 명 있었죠. 예,
1: 거기서 예, 이제 그 예. 정동고 씨 지금 돌아가신
0: 예,
1: 정동고
0: 예,
1: 씨도
0: 예, 예,
1: 있었고
0: 쪼꼬레 선전도 하고
1: 예, 저 예, 뭐 그거
0: 예,
1: 했는데
0: 예, 예.
1: 그거 때문에 함중화 씨도 또 그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0: 오, 예.
1: 그러니까 다 걸리 넘어간 거지.
0: 본인은 아닌데.
1: 본인은
0: 본인이라고
1: 아니죠.
0: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데.
1: 해본 적이
0: 다른
1: 없는데.
0: 다른 분들은 그렇게 예, 생각해가지고 예. 말이죠. 예. 자, 10대 가수상도 받았어요?
1: 예, 10대 가수상도 받고
0: 네.
1: 최우수 가수 남자 가수상도 받고
0: 네, 최고의 가수의 시대가 예, 있었잖아요.
1: 그 신인상도 받고
0: 그렇죠.
1: 예, 예.
0: 지나가면 몰라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
1: 100m 앞에서도 알아봐요. 저녁에
0: 그러니까.
1: 그때 저녁에
0: 예, 캄캄한데
1: 가든
0: 색깔인데
1: 아, 그냥 참 그래서 그 참나 미치겠다.
0: 캄캄한데 캄캄한데 안 보일 수 있는데 아 그런데
1: 예.
0: 지금은
1: 예.
0: 그런 게 서운하지 않아요?
1: 알아본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전에는 그게 싫었어요.
0: 네네네네.
1: 막 싫고 가서 어디 가서 이제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먹으려면은 단품 설렁탕 육개장
0: 먹고
1: 단품 빨리 네. 얼른 먹고 빨리 날아가야
0: 네네네.
1: 되는데 자꾸 와서 사인해 달라고
0: 네.
1: 그러지 사진 그때는 사진 찍는 것도 카메라 없으면 안 찍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0: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1: 이제 맛이 간 거죠.
0: 네. 그리고 또 그걸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1: 그럼요.
0: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 네.
0: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박인준 씨가 불러주시는 노래 우리가 상큼하게 꽃바람 불면서 가볍게 한번 가볼까요?
1: 그럼
0: 네네.
1: 좋습니다.
0: 박인준 씨가 항상 오셔서 즐겁게 또 함께해 주시는 시간 오늘도 함께 즐겨봅시다. 꽃바람 불면 가보겠습니다.

0: 꽃바람 불면 떠날 거예요. 네. 꽃바람 불면이었습니다. 그 노래 한 곡 한 곡 선곡할 때마다 참 그 어려운 과정일 수 있죠.
1: 사실 저희들은요. 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어떤 곡을 불러야 대중한테 좀 어필이 올까 네네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너 이거 곡 죽여. 가사 봐라 이거. 그럼 거기 넘어가는 거야 이제 일단은. 그렇죠. 넘어가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거 아닌데. 네네. 아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감성 쪽에서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지는 게 자꾸 빠른 곡.
0: 네네네.
1: 자꾸 빠른 곡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갖다 보니까. 네. 또 행사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 가서 나 혼자 오지나 네, 이렇게 부르면 네. 좀 안 좋아하거든요. 네.
0: 본인도 왠지 분위기를
1: 예, 저도 그렇고 다운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고르다 보니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0: 좀 빨라지는 노래
1: 네, 빨라지는 노래에서 근데 요즘에는 가사를 제가 봐요.
0: 그래야 돼요.
1: 네, 가사를 보는데 예전에 가사를 안 보고 그냥 뭐 빠르면 그냥 빠른 곡만
0: 멜로디만
1: 예, 네. 좋아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예. 가사가 중요해야 되는 걸 이제 알았어요.
0: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우리가 노랫말이라고 그러잖아요.
1: 노랫말.
0: 노랫말로 계속 우리가 흥얼거리고 전달하기 때문에 네네. 가사 전달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선고한 노래들 보면은 예. 거의 가사 때문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예, 맞아요. 네. 그 가사가 그 프로테이지가 거의 한 7, 80%는 네네네.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이제 맞춤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예. 그러니까 박일준 씨만의 색깔을 보고 예. 박일준 씨가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 그리고 또 이런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작곡을 해서 작곡자들이 예. 나와서 좀 불러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1: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음악. 뭐 전체 다를 다 넣어가져와서 네. 불러만 주이소 그러는데
0: 그런 경우도 있고
1: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걸 이제
0: 그렇죠.
1: 아니다. 네, 네. 할 때가 제일 곤란해요.
0: 그런데 만약에 열 분이 다 이제 노래 가져왔잖아요. 예예. 근데 노래를 타이틀곡은 한 곡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한 곡을 골랐어. 그러면 아홉 곡은
1: 예예.
0: 그 음반에 실렸더라도
1: 예예.
0: 그게 활동성이 없어서 그분들은 왜 내 노래 타이틀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그걸 약속을 하고 해야죠. 네, 또 타이틀이 안 되겠다. 네네. 미안하다.
0: 네.
1: 하나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자.
0: 손해하셔서 예, 예. 말하고 그러니까 삐진 그 경우도 있고.
1: 되게 미안해. 예. 그러니까 요즘에 문자로 넣는다니까. 미안한 거.
0: 그리고 이제 왼수가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1: 그렇죠.
0: 너 안 봐 이제.
1: 그게 아니라 내 곡이 예. 죽이는데 예. 정말 멋있는데 예. 너 왜 이거 안 하냐 이런 그렇죠.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또 그 갈랐을 때도 있어요. 갈랐을 때도 있는데 나중에 만나면 또 그렇지 않죠. 뭐.
0: 그렇죠. 네. 모니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대중들 모니터가.
1: 그럼요.
0: 예, 그분들이 예, 예, 예. 좋다. 뭐 지나가다가도 그 노래 뭐예요? 라고 예, 물어볼 예. 정도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1: 예, 예.
0: 박희준 씨는 일단 뭐 성공해 본 가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또 있고요. 자, 요즘에 이제 활동곡이 우리가 남인가?
1: 예, 예, 예, 예.
0: 예. 아직까지는 요게 이제 최근 곡이.
1: 예, 최근 곡입니다.
0: 또 이제 준비할 수는 있겠고.
1: 그럼
0: 많은 분들 또 줄 서 가지고
1: 예, 예, 네. 예.
0: 곡 좀 불러 달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네. 그렇지만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남인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서 예, 그 친구들끼리 부르면서 우리가 남인가?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준 씨가 부르시는 걸 들으시면서 네, 함께 따라 불러보시겠습니다.

0: 우리가 남인가였습니다. 예. 그 이제 박희준 씨 하면은 영화도 출연을 했고요.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는데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었나요?
1: 그때가 아마 80 2년도인가 3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 폭소대작전이라고 엘모본부에서 했던 게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코미디를 할 생각이 없었고 뭐 코미디를 사람 웃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김명덕 씨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0: 주걱 뭐 이렇게
1: 주걱터 갓난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그 저 갔어요. 근데 걔를 시키려고 그러다 그 작가님이 보더니 박일준 씨도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약 3년 했나?
0: 와. 그때 이제 인지도가 확 올라간 거죠.
1: 예, 그때는 이제 또 그 바람에 또 신곡을 또 못 냈잖아요.
0: 그렇죠. 이제 방송 들어가게 되면 일단 신곡보다는 그쪽으로 신경 쓰게 돼 있어요.
1: 그거는 일주일이면 네 번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신곡 정도 뭐 생각을 못 했죠.
0: 그 드라마도 출연하셨나요?
1: 드라마는 영화. 이제 단발. 옛날에 그 KBS의 전우라는 프로그램이었죠.
0: 국군의 날.
1: 전우. 그
0: 박시장 씨가
1: 오늘 국군의 날이구나.
0: 그래서.
1: 그때 이제 제가 그 미군 헬기 조종사로 나왔었어요.
0: 아, 왜냐하면 미국에서 직접 오신 분들을 그때 비했으니까. 그 대역을 하셨군요.
1: 미군 대역을 했죠.
0: 그래도 그때는 딱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1: 옷 입히면 딱 미군이지 뭐. 그럼.
0: 그러니까요. 참 그래도 다양한 그 엔터의 능력으로 활동을 하시고 이제는 이제 노래로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방송 오시면 극기가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자, 잠시 후에 4부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2: WBS FM
3: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2: 새만금.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자, 박일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977년도 군에서 제대하던 해인데요. 오지나... 네. 정합니다. 현동순 씨가 이제 그때 제대했대요. 네.
6: 야, 그러면 뭐 저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겠는데.
5: 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 사진을 예쁘게 그 가을의 느낌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가을에 하늘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보내주시고 대추까지 또. 보내주신 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멋진 박일준 씨 반가워요. 정정배호 일산수산나님께서
6: 감사합니다.
5: 그리고 익산의 조인준 씨가 박일준 형님 멋지시고 노래 좋고 감사합니다.
6: 고맙습니다.
5: 도선역의 박병노 씨가 멋져 보여요. 반가워요. 파이팅. 건강하세요.
6: 반갑습니다.
5: 네. 이현수 씨도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 박일준 씨 반가워요. 히트곡 오지나 수많은 노래를 오래오래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라고. 예,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는 것도 나의 역할이니까요.
6: 맞습니다.
5: 예, 아픈 거는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6: 제 몸이 아니죠.
5: 네,
6: 사실은
5: 그렇죠.
6: 예, 제 몸이 아닌데 잠깐 그렇게 그 무엇이가 좋아서 그렇게 네. 그렇게 거시게 했든지.
5: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네. 저희 그 음악하시는 분들 중에서 술을 좀 과하게 드셨던 분들 있잖아요.
6: 많죠.
5: 근데 그분들이 네. 지금 건강이나 또 옆에 오래 계시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6: 아, 그 제가 해보니까요.
5: 네네.
6: 술엔 장사가 없고.
5: 네네. 그런
6: 뭐 예전에 뭐 매도 장사가 없다고 그러듯이.
5: 네네.
6: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이 몸이라는 게
5: 네.
6: 굉장히 그 어떻게 그 하늘이 내려주신
5: 네네.
6: 이 신이 내려주신 물건이기 때문에
5: 네네.
6: 이게 조금 잘못되면 또 다시 이제
5: 그렇죠.
6: 이렇게 또 생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모르고 아, 내 몸이 난 건강해
5: 네네.
6: 나한테 술 뭐 와봐
5: 그렇죠.
6: 그리고 계속 그 자기도 모르게

0: 놀아봅시다. 박희준 씨 오랜만에 가요 세상에 오셨네요. 자주 좀 오세요. 오랜만에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노래 말을 많이 하지 않고
1: 예.
0: 노래를 뭐 7곡에서 8곡 정도 불렀잖아요. 계속 노래
1: 그때 많이 불렀었어요.
0: 네, 엄청 불렀죠. 네,
1: 저쪽에 있을 때.
0: 네.
1: 근데 그때 그렇게 부르고 나면요.
0: 네.
1: 힘이 빠져.
0: 그렇죠.
1: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1: 방송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네. 와. 그때는
0: 다들
1: 무서웠어.
0: 어디 끌려오는데 섭외하면 겁부터 나가. 아유 또 어떻게 준비하지 하셨던 분들이 많아. 박희준 씨도 그렇고 우리 진심원 씨도 올 때마다 아우 이 8곡 정도 부른다고 하는 게
1: 예.
0: 쉬운 게 아니에요.
1: 그거 언제 콘서트예요.
0: 예.
1: 콘서트.
0: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이 신청하시는 노래들이니까
1: 예,
0: 그
1: 예,
0: 노래가
1: 예.
0: 또 좋아하는 노래를 불려야 되고
1: 예, 예, 예.
0: 부담감이 엄청. 지금은 이제 얘기가 많으니까 뭐.
1: 아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은 노거나 적은 건 아니. 아닙니다.
0: 네,
1: 적은 건 아닌데
0: 네.
1: 한 시간 안에 네. 이거를 이렇게 막 뭐 다섯 곡 여섯 곡씩 하려니까 네, 이것도 뭐 적은 건 아닌데
0: 네.
1: 여기도 말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는 하고 싶은데.
0: 말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노래를 많이 하는
1: 그렇죠.
0: 게
1: 그렇죠. 음악을 많이 틀으니까
0: 예전에는 저희가 노래가 아, 뭐 일부 한 시간 동안에 나간 게 15곡 14곡이 나가니까 뭐 거의 말을 안 한다고.
1: 이야

0: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정치자분들이 듣는 게 우리가 예. 이제 진행자들이 조미료적인 역할만 하는 거지.
1: 그렇죠.
0: 우리의 얘기를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1: 아 맞아요. 근데
0: 게스트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박인준 씨의 새로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좋은데 네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예. 아이 자 또 얘기하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예, 예. 그 20몇 년 전부터 라이브로만 해왔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예, 그때는 뭐 음반 틀어본 적은 없어요. 거의 맞아요. 라이브로
1: 예, 거의 라이브죠.
0: 그래서 힘들어했는데 예. 예, 뭐 그 덕분에 다들 잘 되시고
1: 아, 줄여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노래를 더 불러주시라고 지금 얘기해서 이 얘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곡 한 곡씩 올려서 나중에 이제 예. 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슨 노래 할까요?
0: 네, 빨리 갈까요? 박일준 씨 최고예요. 아드님도 최고예요라고 하셨고.
1: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반갑다고.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또 생각 드시니까. 네, 박일준 씨의 신곡 한 곡 불러볼까요? 아, 신곡은 아니고 또 다시 한번 재등장했던 노래인데.
1: 예, 예.
0: 네, 불러보실까요?
1: 아, 그럴까요?
0: 네, 네, 네. 예, 예. 왜? 왜? 왜? 네. 예. 자, 하겠습니다.

0: 살면서 건강에 위기도 있었고 여러 시련도 겪으셨지만은 이 노래로 이제 재기를 하면서
1: 네.
0: 지금까지 열심히
1: 네.
0: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컴백을 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1: 이게 바늘 군용보다 더 힘든다는 게제 얘기인데요. 제기를 도와주신 프로가 바로 이 프로입니다. 우리가 제가 처음에 이건 외에 나와 들고 왔을 때 제가 익산을 가지 않았습니까? 익산을 가서 익산 성지를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우리 조은영 씨한테 제가 이거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미는 게 그게 첫 방이었거든요. 예,
0: 그랬었죠.
1: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들도 이렇게 오셔 와가지고 또 이렇게 첫 방에 들어주시고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드려갖고
0: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에 좀 오셔서
1: 예.
0: 뭔가 빛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셨는데 기꺼이 또 와주셔서
1: 아닙니다. 저희들은
0: 정말
1: 언제든지
0: 그때도
1: 오는데 줄서 있어요, 이 프로가.
0: 그래서 정말 그때 반가운 마음으로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꽤 오래됐어요. 20년이 넘었어요.
1: 근데 뭐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어떻게.
0: 그러니까요. 아니, 박인천 씨도 그때 이제 세월의 흔적을 남겨놓고 다시 도입을 했으니까.
1: 21년 됐네.
0: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1: 와.
0: 자,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이야 노래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늘 밝은 웃음과 음악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1: 네.
0: 그래도 지금도 밝은 표정으로 이겨내고 있죠.
1: 네, 원래 사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 어두운 표정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0: 그렇죠.
1: 없고, 뭐 집에서도 뭐 잘해주고, 또 어디 나가면 또 그렇게 또 뭐, 뭘 하나 더 주시려고 막
0: 그렇죠.
1: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사함에 제가 이제는 제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
0: 그럼요.
1: 대해서 열심히 이제 뭐 노래하다가 이제 끝나야죠. 뭐 다른 건안 하고.
0: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1: 그럼요.
0: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행복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가 많은데 이 노래도 한 곡입니다. 아가씨. 소리가 말이죠. 박희준 씨만이 낼수 있는 소리 같아. 아가씨.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아가씨.
1: 아가씨.
0: 이게 누구나 할수 있나? 네. 아무튼 아가씨 한번 부탁해도
1: 예,
0: 될까요?
1: 그러겠습니다.
0: 아가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준 씨가 불러주는 노래. 아가씨.

0: 아가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것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 그러실 건데 후회되는 것도 있으세요?
1: 후회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실 어렸을 적에 네네. 이제 그 남들한테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하나잖아요.
0: 네.
1: 놀림 많이 받았잖아요.
0: 아.
1: 어렸을 때는 틀림없이 그래요.
0: 그렇죠.
1: 이제 커서는 그때. 안 그런데.
0: 네, 네, 그때 당시. 네,
1: 틀림없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후회되는 것이
0: 네.
1: 그때 제가 이제
0: 이겨내지 못하니까
1: 예, 이겨내지 못하고 그 네. 술의 힘으로 네. 그렇게 하고 술을 마시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막 있다니까
0: 네네.
1: 어 이거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0: 아이고.
1: 그것도 술을 취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은 뭐 기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후회되는 것은 딱 그거예요.
0: 아이고.
1: 제가 왜 그렇게 네. 많이 먹었었나.
0: 네네네.
1: 조금만 먹어도 조금만 먹어도 그냥
0: 네.
1: 평생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0: 네네네.
1: 그게 첫째 후회가 되고
0: 예.
1: 둘째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나서
0: 네.
1: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0: 아, 네.
1: 근데 병원에서 50%라고 그랬거든요.
0: 네네. 네,
1: 사는 거 50%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 갈 것 같아 기분에.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든지 기도를 했어요. 막 부처님도 찾고
0: 네네네네.
1: 막 찾고 그래가지고
0: 네네.
1: 기도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셨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다시 왜왜왜를 낸 게
0: 아.
1: 진짜 그때는
0: 그때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1: 예예예. 그러니까. 막 제가 뭐 막 빌었죠. 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그러고 이제 나서 왜왜왜가 어느 정도 알려지고 나서부터
0: 네네.
1: 그때부터는 아. 그래 제 2의 인생을 제가 살았기 때문에
0: 네네.
1: 그래 이런 인생도 있고 이런 가정이 있는 걸 내가 몰랐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좋고 나쁘고가 거기서 갈리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살아온 과정에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1: 네.
0: 후회가 되는 것이고
1: 네네.
0: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 게
1: 모르죠.
0: 그렇잖아요.
1: 젊었을 때고 뭐
0: 네. 아이들은 그런 걸 몰라요.
1: 우리 아빠인지도 네. 몰랐었대요. 우리 딸내미는 왜 그냥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 새벽에 들어가고
0: 그렇죠.
1: 걔네들 학교 하고 나면 나 깨우고 그때 막 그러니까 아빠를 네. 잘 못 봤잖아요.
0: 네. 바쁘신 줄만 알고.
1: 네, 그냥 바쁜 줄만 알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0: 네.
1: 이혼하려고 그랬대요.
0: 그렇죠.
1: 하도 먹을 버릇하니까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더니 근데 그때 내가 막 쓰러진 거야.
0: 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1: 네.
0: 이제 즐겁게 살면서 제2의 인생을 더 멋지게 살고 계시는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팬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이잖아요.
1: 예, 그럼요.
0: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해 주실까요?
1: 예, 예.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정말 여러분들 덕에 제가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있고 또한 제가 또 이렇게 정신을 차린 게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몰랐던 저를 가정을 아르켜 주신 게 또 여러분들 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신곡 노래 보내드리고 좋은 노래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셔야 돼요. 요 전까지 조금만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더워
0: 네.
1: 그랬는데 이제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 소속으로 좀 쌀쌀합니다. 건강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박일진 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게 사실 힘듭니다. 네. 가수 박일진 씨의 따뜻하고 유쾌한 에너지 덕분에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유쾌하게 만드는 박일진 씨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희망의 미소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반갑고 즐거운 얘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김희원의 힐링의 바람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사륜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바퀴가 4개이기 때문에 이륜차에 비해 안정감이 있고 조작이 쉬워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인기도 좋은데요. 사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나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경우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고 낮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커브길에서 전복되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특히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고 운전자의 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학인이 묻기를 안분을 하면 세상에 전진이 없지 않겠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욕이 없고 게으른 것이 안분이 아니라 순서를 잡아 태연하게 행하는 것이 안분이니 자기의 정도에 맞춰 전진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앤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가을 산행 후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야생식물 섭취. 산행 중 채집 시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밤과 똑 닮은 칠엽수 열매. 밤과 달리 독성이 강해 섭취해선 안 됩니다. 도라지, 더덕, 인삼과 혼동하기 쉬운 자리공은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초입니다. 질이 강화는 약재인 참당귀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충분한 지식 없이 산나물 채집은 금물입니다. 국내 자생버섯 중 식용버섯은 약 19%에 불과합니다. 생김새만으론 전문가도 구분이 힘든 만큼 함부로 야생버섯을 채취해선 안 됩니다. 독초와 독버섯 섭취 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섭취한 식물과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야생식물, 채집도 섭취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하긴이 묻기를 끝내 의롭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비가 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롭지 못한 사람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큰 경계를 써서 개과를 시키는 것도 자비니 선악을 불고하는 자비는 참 자비가 아니오. 죄고를 방지해 주는 것이 곧 활불의 자비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3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높아진 하늘과 서늘해진 바람이 반가운 10월입니다. 10월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달인데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노고를 기리는 10월 1일 국군의 날부터 민족의 뿌리와 홍익인간의 큰 뜻을 새기는 10월 3일 개천절, 세종대왕의 따뜻한 애민정신이 담긴 10월 9일 한글날, 그리고 우리 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10월 25일 독도의 날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념일,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이 있습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사이에 자리 잡은 이날은 세계 곳곳에서 저마다의 삶을 일구어가며 한민족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700만 재외동포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되는 하늘이 열리고 생각을 담아내는 보물 같은 우리 말이 있기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를 키워준 이 땅의 온기와 세계 어디서나 당당하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화를 일궈온 한인들의 숨결이 함께하는 달 10월. 이 10월을 더욱 뜻깊게 한국인답게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0월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이 많은데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세계 한인의 날, 그리고 독도의 날까지. 그렇다면 한민족은 어떤 민족이고 한국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민족의 뿌리가 되는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으로부터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우리 민족끼리만 잘 지내라가 아니라 널리 저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로움을 끼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700만 제외 동포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세계 곳곳에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종교인들과 평화를 일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10월은 더욱 그러한 정신을 새기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웃들과 잘 화합하고 이웃들에게 이로움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뜻깊은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유교 현장입니다.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인 성균관이 유교의 AI 윤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성균관은 지난 월요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대성전과 명륜당 일원에서 추기석 전 대제와 성균관 유도회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열고 AI 윤리 선언 기본안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선언엔 유교의 바람직한 인간상과 인간관계 그리고 인의 예지를 비롯한 유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AI 시대 상생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성균관 총괄사업단장이신 김학경 단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5: 새만금.
6: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7: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8: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9: 미국 MIT 공대 사회심리학 교수 셰리 터클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공감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 더 쉽고 편리해진 디지털 소통 문화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주지만 인간관계의 질적 경험 또한 피상적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말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말이다. 소통은 누구와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위로와 진짜 공감을 주고받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소통 문화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주변 분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감과 위로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산종사 법어에는 인간에게는 네 가지 보배가 있는데 공감하는 마음이 그 중 하나라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하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하며 남의 어려움에도 아무런 상의 없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자비의 마음이며 은혜의 마음이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집회서에는 슬피 우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여라.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빵 한 조각보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줄 돈이 없거든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라.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보다 당신의 공감 어린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불교 경전 대반 열반경에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을 강조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삼아라.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 바로 함께 울고 웃는 공감과 위로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진짜 마음을 나누는 공감을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모던 다락방의 괜찮아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종교의 성지나 거룩한 의미가 담긴 장소를 직접 찾아가며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인간을 길 위를 걷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는 가운데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뜻깊은 성지나 장소를 찾아가 걸으면서 오만함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과정으로 삼는 것인데요. 자, 거룩한 의미가 담긴 곳 혹은 종교 성지를 직접 찾아가서 걷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답사, 2번 순례. 네, 오늘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5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그 DMZ 410km 구간을 걷는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오늘 출발해서 22일까지 21박 22일 동안 네, 그 차디찬 냉전의 산물인 DMZ 길에 평화의 기운을 불러오겠다는 네, 그런 정신으로 이번이 세 번째죠. 5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네, DMZ 순례길에 오늘 나섰습니다. 네, 고성에서 출발해서 네, 파주 임진각까지 네, 걷는 길입니다. 자, 카톨릭에서 특히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네, 그 성스러운 일이기도 해서 오늘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랑의 날개입니다. 소명.

0: 광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유교 현장인데요.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인 성균관이 유교의 AI 윤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성균관은 지난 월요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대성전과 명륜당 일원에서 추기석전 대제와 성균관 유도회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열고 AI 윤리선언 기본안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선언엔 유교의 바람직한 인간상과 인간관계, 그리고 인의 예지를 비롯한 유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AI 시대 상생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성균관 총괄사업 단장이신 김학경 단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단장님과는 첫 인터뷰인데요.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성균관의 총괄사업 단장 업무를 맡고 있는 김학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자, 성균관이 지난 월요일 추기석전 대제와 성균관 유도회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열고 AI 윤리선언 기본안을 공개했는데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2: 네, AI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채 5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사회에 주는 사회적 충격은 너무 크고 또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도 결국 디지털 기술 일터인데 기술과 인간 간의 공존의 문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기적 가치를 가진 입장에서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미래 사회의 어떤 방향, 행동 지침을 누군가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균관에서 이러한 윤리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지금 각 종교계와 또 각국에서 이 AI 윤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교에서는 이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자, 한국인의 윤리의식은 유교로부터 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교의 정신과 가르침은 우리 한국인들과 또 한국 사회의 근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그리고 올바른 인간관계에 유교의 가르침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2: 네, 유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관계 윤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7대 종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유교에서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히나 인간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인의 예지라고 하는 유교적 윤리가 실은 인간의 어떤 심성이 그러한 인의 예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 인간의 능력의 버금가는 AI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윤리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1: 예, 예. 자,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유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의 소중한 가르침들이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성과 인간 관계가 약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세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 개인적인 문제 아니라 온 사회가 심각하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와 달리 어떤 이제는 배움마저도 스승이나 또는 선생님을 통하지 않고 즉각적인 AI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지식 또는 호기심이 다 충족되는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소통보다도 디지털 소통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더 소외시키고 또 그리고 과거 우리 사회에서 했던 공동체의식들이 철저하게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선후배 관계, 또 동지의식 이런 것들을 AI가 또 대체하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흐름도 있는데요. 아마 성균관에서 AI 윤리 선언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성균관에서 네, 발표한 AI 윤리 선언,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2: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이라는 것, 결국 디지털 기술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인간 그 공동체와 인류와 자연 이런 모든 인간의 주변 여건들을 인간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기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AI를 넘어서 AGI까지 발전하는 시대를 보았을 때 거의 사고할 수 있는 AI가 등장한다면 인간의 영역이 침해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성, 인간성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측면을 저희는 주장하고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하는 것입니다.
1: 예. 그리고 여기에는 7개의 실천 선언도 담겨 있다고요?
2: 네. 저희는 이제 유기적 기본 원칙입니다. 인의예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흔히 사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가치들은 낯익은 용어일 겁니다. 거기에다 신이라든가 또 유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수양한다는 숙의의 정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서의 정신 그리고 평화 상생을 추구하는 화의 정신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7가지의 원칙을 담아서 윤리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뭐 혹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예를 들면 인의 정신 우리가 어지린 자라고 많이 하죠.
1: 네.
2: 그 말 자체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존중입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을 먼저 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윤리입니다.
1: 예.
2: 아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유교에서 중요한 것은 서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같을 여자의 마음심자가 있는 흔히 서자라고 하는데 용서한다 뭐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어떤 AI를 통한 부당한 어떤 행위도 타인을 위해서 행하지 않겠다는 서로 간의 약속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다양한 행동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윤리적 규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 예, 그 공자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런 또 강조를
2: 네,
1: 하셨잖아요.
2: 예, 그 말씀입니다.
1: 그 지금 AI를 통해서 많은 어떤 부작용과 또 범죄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지침을 그 내릴 만한 그런 또 정신이 담겨 있군요. 예. 자, AI 윤리 기준은 종교계와 세계 각국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교의 AI 윤리 선언이 이웃 종교와 세계 각국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2: 뭐 이것은 선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실은 성균관장님께서 35대 성균관장으로 올해 3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연임을 하셨는데 당시 선거 공약에 바로 이 AI 윤리 선언을 중요한 공약으로 이미 내셨고 그것을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1: 예.
2: 누가 먼저냐 이런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인간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유교에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발표한 것이고 유교적 가치를 공유하는 뭐 동아시아도 연대할 수 있지만 다른 종교들하고도 충분히 연대해서 사회적 담론으로 이끌어갈 문제지 유교만의 가치는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양심, 도덕, 또 공동체 정신, 그리고 질서 이런 측면에서 다 상통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인류 공통의 AI 윤리 선언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또 종교계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성균관에서 AI 공자와 한국 18연이라고 하는 상담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AI 공자와 한국 18연 이건 어떤 건가요?
2: 네,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유교적 가치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유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유교 종단을 상징하는 대표는 성균관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성균관장님이시고 타 종단에 이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면 신도 조직을 유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성균관에는 성균관과 신도 조직 유도회가 있고 유도회를 중심으로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한국적 가치, 한국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유교적 가치를 갖고 있는 어른들이든 또는 우리 성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유기적 가치적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씩 접근하고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이제

0: 있죠.
1: 네. 전에도 그한 종교학자분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여러 종교의 어떤 경전의 가르침을 학습한 그런 AI가 인간을 상담해 줄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도 아마 선도적으로 종교계에서 이렇게 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0: 아,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1: 예.
0: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런 외면할 수 없는 측면에서 이런 노력도 하고 다양한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뭐 물론 더 나은 답을 줄지 모르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답이라기보다도 인간과 인간끼리 느끼는 어떤 말의 높낮이, 표정, 온도 이런 것까지 다 본다면 우선은 사람 아닐까 생각하지만 바쁜 일상을 고려했을 때 우선 급할 때 임시 처방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 아, 예. 예,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우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AI는 또 부차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자, 유교는 전국 234개 향교와 전국 유림 조직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림들과 또 우리 종교인들이 AI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 나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어떤 종교든 선한 가치와 또 이웃 또 주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사는 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의 차이는 조금씩 있고 또 동서양적인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지향한 가치의 핵심엔 결국은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어떤 어려움을 종교적 소통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종교인들이 줄어든다고 하고 있는데 어쩌면 AI 시대 때 더욱 종교가 필요할 수 있고 또 따뜻한 인간관의 소통이 더욱 절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희망이 될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삶의 자세, 윤리적 규범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으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AI의 위험성은 소수의 사람들이 악용했을 때 소수의 악용자들에서 인간 인류 전체 위험에 빠뜨릴 만큼 그런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스스로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AI 시대에 더욱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물질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이 시대에 우리 종교인들이 이 정신적인 가치를 잘 지켜서 물질과 과학을 잘 활용하는 그런 시대를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균관 김학경 총괄 사업 단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영원입니다. 터.

0: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김가병 법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부대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교가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군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종에서는 4대 종교 방송사들과 함께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군종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 카톨릭 평화 방송, 언음 방송의 제작진들이 서로 협력해서 장병들이 종교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참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종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순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카톨릭에서 종교 성지나 거룩한 의미가 담긴 장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순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톨릭에서 순례는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기도이자 움직이는 대화로 여겨지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인간을 길 위를 걷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순례이며 성지 순례는 그 축소판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 내가 가진 지위나 재산을 잠시 뒤로 하고 길을 나서는 행위 자체가 비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마음속의 오만함과 집착을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과정인데요. 카톨릭 성인들의 피와 땀이 서린 장소나 기적이 일어난 성지에 다다르며 그들의 삶을 묵상하고 자신의 지친 영성을 다시 불태우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주요 순례지로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궤적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먼저 들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카톨릭의 중심지 로마 바티칸도 대표적인 순례지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야고보의 무덤으로 향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스페인에 있으며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가 현현한 성지가 프랑스 루르드와 포르투갈 파티마에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도 카톨릭 순례지가 있죠. 한국 천주교는 박해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에 순교 성지가 많은데요. 병인 박해 때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장소인 서울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고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생가터가 있는 충남 당진의 솔매 성지 그리고 김대건 신부의 묘소가 모셔진 경기도 안성의 미리네 성지 그리고 무명 순교자들의 넋이 서려 있는 대표적 박해지인 충남 서산의 해미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순례가 주는 삶의 지혜가 있는데요. 순례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길을 겸손하고 경건하게 걸어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종교 성지나 거룩한 장소를 직접 걸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순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순례를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대 종단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면서 오늘 고성에서 출발해서 파주 임진각까지 21박 22일 동안 400여 킬로미터를 걷는 DMZ 평화 순례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특히나 이 남북관계가 더 지금 그 지뢰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더 이제 불신이 있고 또 어떤 오해가 있고 대화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인들이 이 DMZ의 이 어떤 안 좋은 그런 기운을 또 이렇게 바꿔내려고 이렇게 거룩한 순례길에 나섰는데요.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종교인들의 이 순례길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지뢰사고로 인한 이 불신과 어떤 미움 어떤 단절의 이 상황을 조금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과와 어떤 그 이런 대화의 그런 문이 열린다면 이 안 좋은 이 사건이 또 어떤 그 새로운 발판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선정희님 10월의 첫날 문자를 보냅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수술한 거에 도움이 되려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균관 김학기 단장님의 AI에 대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꼭 보내주셨네요. 네, DMZ 순례길에 나선 우리 모든 5대종단 종교인들의 마음에 우리도 함께하는 차원에서 천주교 음악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철, 이용현, 이경희가 함께 부른 우리의 길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 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의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산교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아침 기온도 좀 뚝 떨어졌고요. 또 한낮에는 선선해서 바깥 활동하기에 참 좋은 날이었죠. 이렇게 10월이 찾아오면서 아 이제 정말 여름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돌고 돌아가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이별의 슬픔보다는 만남의 기쁨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임성훈의 목소리예요. 어느 날.

0: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5: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4: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5: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4: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7: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0월의 첫날이고요. 또 오늘은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그런 날들이 가득 차 있는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어제에서 오늘로 이제 하루 넘어갔잖아요. 고작 하루가 지났는데 달력 한 장 싹 넘겼는데 참 희한합니다. 이 공기부터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진 그런 느낌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가을이 다가왔다 하는 게 참 반가워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떠나가는 여름, 참 올해는 그 무더위가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요. 그래도 이 떠나가는 여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문득 잡을 수 없는 세월에 좀 아쉽고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떠나면 찾아오고 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돌고 도는 건데요. 이런 계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별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회자정리라 뭐 이런 사자성어도 있는데, 지나간 계절 그리고 흘러간 청춘과의 뭔가 이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곁에 찾아온 이 선선하고 이 아름다운 가을, 이 가을날 기쁨을 온전히 누려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건네고요. 10월의 첫날입니다. 어쩌면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릴 수도 있을, 아니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가을, 이 가을날의 풍경들 우리 마음에 부지런히 담아둬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가을 향기 가득 담은 노래들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주십시오. 특별히 또 오늘은요, 그렇죠, 목요일은 3, 4부 음악다방 은다방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음악다방에는 뭐니뭐니 해도 좋은 노래와 또 이 DJ가 낭송해주는, 읽어주는 여러분들의 리퀘스트 뮤직 사연들이 있어야지만 또 제격이잖아요.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주시고 얼른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담은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기다리면서 저는 지은아의 향수에 젖어서 한곡 이어집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라북도 남원에 설립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정원 설립 준비위 회의를 열고 국립의정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의정원은 국가가 공공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고요. 2029년 개교 예정으로 2030년에 교육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입학 정원은 100명이고요. 학비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되 졸업 뒤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온누리 상품권 개편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사용 시 5%를 할인하고 사용 후에는 5%를 추가 환급할 방침입니다. 또 지방 골목 상권에서 쓸 경우엔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3% 환급을 더해 모두 8%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도 조금 살펴볼까요? 오늘 열린 태권도 품새 여자 개인전에서 정하은 선수가 한국 태권도의 첫 금메달을 안겼고요. 이로써 한국 여자 품새는 지난 항저우 대회 차예은에 이어 여자 개인전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또 컴파운드 양궁 남자 개인전에선 김종호 선수가 정상에 올랐고요.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개인전 결선에서는 2차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건혁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금메달 28개, 은메달 30개, 동메달 51개를 획득하면서 중국 그리고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오늘 밤 사이에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내륙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무른 등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전주 10도, 부산은 1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는 22도에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아침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워지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그리고 제주도에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박연숙이 노래했습니다. 별은 말했다. 그리고 엄영석이 불렀어요. 고독한 마음 이어졌습니다. 가을가을 하시죠, 여러분들도. 예, 모든 유행가 가사와 제목이나 노래 멜로디들이 다 가을을 노래하는 것 같고, 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춘의 그 환하고 빛나던 시절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이제 익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속에 가을이 찾아오면 뭔가 더 애틋해지고, 예, 더 설레이고 센치해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길 돌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된 공기와 또 날씨들, 또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들 뭐 이런 거 느끼면서 아 가을이구나, 아, 뭔가 가슴에 뭔가 출렁출렁거리는 게 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럴 때 곡도 잘 나옵니다. 예. 노래도 잘 만들어지고요. 가사도 잘 써지거든요. 아, 오늘 국군의 날이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국군의 날이네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군생활 하시는 동안 무탈하시고 건강하게 군생활하세요. 우리 강귀남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청춘의 정말 숭고한 귀한 시간을 나라에 바친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앞서간 우리 선배 전우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여러분들의 그 헌신 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구경옥님이 지금요 나들이 중이시래요. 아름다워지는 가을밤 반가반가워요. 전국의 애청자 번님들, 동원 DJ 대작진님들, 2시간 알차게 추억을 수놓아 보아요. 퇴근하고 잠깐 들른 딸내미도 같이 듣고 있답니다. 신청곡 여러 곡 주셨는데, 아, 이 중에 떨어진 꽃잎 어떠실까요? 아,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최동길의 목소리입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아름다운 동행 함께합니다. 우리 들꼬님 어제는 바쁜 일정 때문에 못 오셨지만 오늘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감사하고요. 대구 북구 윤형주님 어제 야구 구경 잘하셨어요. 10월에도 좋은 선곡 통기타 라이브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현 사단의 가수 중에서 뭐 김추자, 김정미, 장현, 뭐 펄시스터 참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많이 있죠. 우리 뒷번호 0184님께서 우리 식구가 되셨는데 안녕하세요. 바람이 하나 둘 잎새들을 데려가는군요. 좋은 곳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미의 꽃잎 듣고 싶어요. 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김정미 음원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데이터들이 좀 유실됐잖아요. 보니까 김추자 꽃잎만 남아있고 김정미 꽃잎은 벌써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추자 꽃잎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들으면서 1부를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도 좋은 노래와 이야기로 함께하시죠.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나매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4: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5: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4: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5: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4: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뽕 따라가세, 우리 가시도 친장미님의 신청곡이었죠. 구복수 황금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익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사진에 담아주신 우리 전주 현동수님, 벌써 10월 초 하루가 됐네요. 절실을 거두어드리는 계절입니다. 황금 들녘에 라이딩을 했습니다. 사진 주셨어요. 정말 누렇게 익은 벼 이삭들이 아주 튼실한 가을 들녘에 사진, 파란 하늘 밑에 누런 벼밭이 지금 보이고요. 그 옆에는 또 우리 현동수님, 야,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계시니까 진짜 뭐 한 30대에 이게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3학년 같으세요. 3학년. 야, 너무 멋지십니다. 야, 다리 엄청 튼튼하시겠는데요. 우리 현동수님. 자전거 이렇게 많이 타시는 분들이 건강하시더라고요. 예. 예전에 국군의 날 행사에 가서 같이 행사를 하셨다고 강남에서 서풍군님께서 소식 주셨습니다.

공원이 됐지만 예전에 5.16 광장이라 그래서 거기 국군의 날 되면 행사 행진들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행진을 해가지고 서울 시내를 쭉 지나서 남대문을 서울역 남대문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나요? 시청 앞에까지 갔나요? 저는 서울역 광장 앞에서 저희 아버지 뭐 어깨에 무등을 타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때 막그 멋진 미사일 뭐또 국군 이렇게 탱크들 뭐 이런 거 지나가는 거 보면서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나 봐요.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생생합니다. 뒷번호 우리 0184 쓰시는 청취자께서 아까 김추자의 꽃잎 청해 주셨잖아요. 1부 끝곡으로 음악이 잘렸어요 하시면서 소식을 주셨는데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하고 3부의 방송 편성 시간이 지역하고 서울하고 조금씩 다른 때가 있는데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송출되는 그쪽으로 송출되는 방송이 1부, 3부 방송이 조금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그 앱이나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앱이나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서울 방송으로 방송을 이렇게 돌려서 들으시면 끝까지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다른 2부, 4부는 괜찮고 1부, 3부는 그러니까 주파수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괜찮지만 앱이나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서울 방송으로 선출을 하시면 훨씬 더 음악 잘리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귀남님과 대전의 조미자님이 청해주신 노래 두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까 사연은 소개했어요. 오늘 국군의 날, 국군 장병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한다고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강귀남님, 유춘산의 향기 품은 군사 우편 청해주셨고요. 그리고 대전의 조미자님께서 한 많은 대동강 청해주셨는데, 원곡자 손인호의 목소리로 들려드리죠.

안녕하세요. 신대방에 사는 최무혁입니다. 지난 글짓기 장원 선물 잘 도착해서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사진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라디오 이렇게 이렇게 듣고 계시는 모습을 찍어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최무혁님 오늘 국군의 날이니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오늘 김수자 노래가 방송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를 3부 4부 음악다방 때 국군 장병들과 관련된 노래들 사연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소개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는 못 전해드리더라도 다른 노래들 좀 기다리시면 좋은 노래들이 나올 겁니다. 어머님한테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최무영님 고맙습니다. 우리 변산의 민호님, 야 우리 저 등남하셨잖아요. 애기 아빠잖아요. 사연을 주셨습니다. 여동생이 아들 녀석 동영상을 찍어 보내줬는데 다른 동요나 자장가를 불러주면 잠을 잘 자는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요 섬집 아기만 불러주면 갑자기 서글프게 울어댄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참 신기하다며 영상을 올렸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변사 민호님께서 아 이게 아빠가 옛가요 좋아하는 걸 아나요? 여기 이제 원래 동요 제목은 섬지박인데 박인희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박인희 가수는 섬아기라는 제목으로 불렀거든요. 네, 저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변사 민호님이 청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서울 개인택시 김종일 기사님 저는 98년부터 지금까지 원음방송을 애청하고 있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지금까지 애청하고 있죠. 참 좋은 방송 영원히 사랑하리다 하시면서 배호의 능금빛 순정을 청해 주셨네요. 김정일 기사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가 네, 마무리가 되네요. 잠시 후 3부에선 이 계절에 어울리는 여러분들의 신청곡들을 가득 담은 리퀘스트 뮤직 음악다방 은다방이 문을 열겠습니다. 금가은의 처녀 뱃사공으로 2부를 마무리할게요. 자연에서 살고 계신 이연수님의 신청곡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이 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벌써 10월이네요. 아인의 단골손님 상주농부가 조미미의 단골손님 한 곡 신청해 봅니다. 산책 중이에요. 너무 시원합니다. 아, 농사 짓느라고 애쓰신 우리 정임진인 농부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청해 주신 조미미의 단골손님 아름다운 인생 3부 시작으로 같이 했고요. 그럼 뭐 여러분들과 잠깐 10월의 첫날 인사 조금 나누고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 은다방 문을 열죠. 인천 부평에서 말고노수님 반갑습니다. 제작진과 애청자님들 건강하고 풍성한 가을을 기원합니다. 10월이네요 하시면서 인사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말고노수님. 또 도선여객 박병로 기사님도 날씨가 참 좋아요. 화이팅 하시면서 와주셨고 성북동의 배용주님도 깊어가는 계절 가을의 절정으로 가고 있네요. 한절기 건강 주의하시고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좋은 방송으로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리퀘스트 뮤직 음악다방 은다방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어서들 자리해 주시고요. 오늘도 만석입니다. 아무래도 합석을 해야 될 상황이 좀 있으니까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할게요.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분 5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은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에, 만석입니다. 자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신세영의 전선야곡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새싹 문자로 처음 찾아주신 6608 뒷번호 쓰시는 청취자께서 앞서서 김현숙의 최연을 신청하시고 나서 음악을 들으니까 요거보다 연식이 좀 위로 올라가는 옛가요구나 해서 전선야곡을 그 유춘산의 향기 품은 군사어편을 전선 야곡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저희가 누굽니까? 새싹 문자로 오신 6608님이 전선 야곡 말씀을 하셨길래 오늘 또 날이 날인 만큼 국군의 날이잖아요. 네, 띄워드렸습니다. 전선 야곡. 아, 너무 좋네요. 신세영의 노래.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다가 울컥해가지고 좀 그런 적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아, 6월달에 그죠? 6월달에 호국 보훈의 달에 이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그 강남의 서풍구님도 그 여의도 광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하셨다는 이야기 주셨었잖아요. 그 대구에 살고 계시는 서화정님께서도 옛 추억이 있으시다고 행진 구경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저도 기억에 한 페이지가 있지요. 제가 10살 때 서울 TBC 방송국 앞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봤거든요. 그때 장갑 차등 행진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멋있던지요. 네, 그때 방송국 앞에서 김훈 그리고 임성훈 가수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또 스타를 만나보시고 네, 국군의 날 행진도 구경하셨다는 기억을 떠올려 주셨어요. 우리 박춘식님도 직접 72년도 국군의 날 23주년 행사 때 직접 여의도에서 행사에 참여를 하셨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소개 좀 해드리고 청해 주신 노래 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가을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따라 옛 시절이 그립고 추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국군의 날 행사를 같이 했던 생사를 같이 하던 전우들과 차출되어 여의도 모래가 휘날리는 넓은 곳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망우리 신내동에서부터 전차 등 기갑차를 몰고 여의도로 향했지요. 천둥 소리를 내면서 여의도에 도착하고 수경사 사이카의 칸보이를 받고 올 때가 어제 같건만 세월이 반세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던 그런 시절이지요. 너나 나나 살아갈 때였습니다. 한 달 동안 교육받고 행사 당일날 오후에 시가지 퍼레이드 남대문을 돌 때 당시 최고의 배우 남궁원 배우님한테 꽃다발을 받은 기억은 정말 잊지 못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아들, 딸, 손자들 건강하고 체력이 국력입니다. 몸 다치지 않고 얼마 안 되는 군생활 인생에서 황금 같은 시간이니 보람과 긍지를 갖고 군생활 마치고 고향의 부모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수십 년 전에 이야기인데 바로 어제 일같이 박춘식님이 쭉 글을 주셨네요.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산업의 일꾼이시고 역전의 용사들이십니다.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초 위에 대한민국에 서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후배들이. 박춘식님께서는 허성희의 전우가 남긴 한마디 청해 주셨고요. 요거 앞서서 아까 역시 국군의 날 행사의 일원이셨던 강남 서풍구님이 청해 주신 위키리의 지뢰는 갖다 듣고 전우가 남긴 한마디 이렇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금복의 탁탁 하는 그 자금복 소리가 너무 멋지네요. 위키리와 허성이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부산에서 신순자님이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청해 주셨어요. 우리 부산 들꽃님은 여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합석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훈아의 흰구름 가는 길은 우리 맑은 옷님의 신청곡이고요. 우리 박병로 기사님 가지마오 청해 주셨는데 이번 주 주중에 한번 방송이 됐으니까 박병호 기사님 합석 양해 말씀 드리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6.25나 현충일 국군의 날이 되면 생각나는 배우 라시찬을 추모하며 전후 주제가 신청합니다. 별셋이 불러줍니다. 3부 마무리할게요.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신재근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통하여 이 회상을 여의지 아니할 큰 서원과 큰 신념이 확실히 섰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이러한 회상을 만났을 때에 기필코 진리를 깨닫기로 발원하며 대각하신 스승님의 법연을 여의지 않기로 발원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과 재중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8장 법문입니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2: 새만금.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김태희의 등대섬 처녀 같이 들으셨고요. 우리 진주에 계신 네, 구아바님 어제 그제 유등축제 소식을 주셨었죠. 네, 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4부 시간이 너무 빠르죠. 어떡하죠? 좀 늘릴까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들을게요. 일단 문자 소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쁜 부산에 박시욱은 왔어요. 아, 아저씨 추석 인사가 늦었어요. 다들 건강하세요. 저는 지금 책을 읽으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늦게 오거든요. 화이팅입니다. 예쁜 글과 함께 시욱은 만나서 반가웠어요. 잘 지내고 있죠?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일찍 글을 주신 상도동의 조남주 애청자님, 어제 아내의 그 눈을 피해서 약주 한잔 하셨는데 성공하셨다고. 상도점 해피엔딩입니다. 자는 척해갖고 추궁의 찬스를 무력화시키는 작전으로 성공했어요. 쌤의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참 잘했어요. 별과 동그라미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약주하지 마세요. 네. 아내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걱정하십니다. 네. 숨어오는 바람소리님도 찐 애청자님들이 너무 좋은 곡들을 신청하셔서 잘 듣고 있어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이 조금씩 이렇게 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몸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삿짐을 날랐더니 몸이 좀 피곤한가 봅니다. 구경옥님, 리퀘스트 뮤직은 은다방 입장 좋은 노래로 풍성한 시간 즐겁게 힐링합니다. 애청자님들의 추억 이야기가 너무 재밌네요. 국군의 날 하면 저는 예전에 국민학교 때 국군 장병 위문 편지가 떠오릅니다.

애가운에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나를 두고 아리랑으로 합석 양해 말씀드리고요. 전주 현동순님께서 박일준의 오 진아 청해 주셨네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 멜로디. 네, 박일중 가수만큼 잘 부르는 가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태국 북구 주순이님, 오늘은 국군의 날. 에, 오늘은 은다방 영업하네요. 참 새로워요. 다방이라는 말이. 길 가다가 다방을 만나면 옛 추억들이 생각납니다. 해주셨고요. 부산 은하수님도 10월이다. 미뤄두었던 일도 좀 하고 놀러도 갔다 오고 파란 가을 하늘도 보고 후회 안 하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모두 모두 10월 좋은 일도 많으시기를 바란다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수원에서 임순자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해운대 방현재님도 고맙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유상욱님, 인천 왕애청님, 왕애청자님 오셨어요. 10월은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지요 해주셨고요. 또 전주에서 이연숙님, 이렇게 쌀랑한 날이면 이 나이에 고향과 또 부모님 생각, 친구 생각이 많이 납니다. 좋은 방송 옛가요와 함께하고 있으시다고요. 고맙습니다. 군산에서 문성주님께서 최운주의 농부가 좋아 청해 주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가을 들녘에 황금 물결이 어우러지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하시면서 아름다운 인생 아니면 기쁨이 없어요. 저녁 때는 장수 프로그램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성주님, 최원지의 농부가 좋아. 그리고 4831 쓰시는 우리 청취자께서 송춘희의 영상강 처녀 청해 주셨어요. 이어집니다.

아내에게 라시찬 알아 여보? 그러니까 여보세요 같은 세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 놀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네요. 띠용. 인천 부평에서 우태백님 아까 별셋에 전우 청해 주셨잖아요. 아내분한테 한방 먹으셨네요. 재밌으십니다. 오늘 은다방 손님이 넘쳐요. 모두 모두 신청곡이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오래오래 같이 합시다. 두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대구에서 주수는 님께서 그러니까요. 예, 참 그나저나 여러분들 청해 주신 신청곡 사연을 다 오늘 소개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내일은 네, 그래서는 아니고요. 내일은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뵈우니까 꼭 재방문해 주시고 네, 은다방 많이 오셔서 오늘같이 좀 북적북적 아셨죠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헌병 동기들을 생각하면서 3858님이 박일남의 그리운 희야를 청해 주셨어요. 네, 한번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대구 주순이님도 갈대의 순정 청해 주셨는데 합성 마지막 곡까지 죄송합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너를 두고 내가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사륜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바퀴가 4개이기 때문에 이륜차에 비해 안정감이 있고 조작이 쉬워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인기도 좋은데요. 사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나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경우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고 낮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커브길에서 전복되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특히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고 운전자의 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원불교 개교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고 그 지도 강령을 표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욕심이 자라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고 지금보다 편안함만을 쫓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이런 욕심이 통제를 벗어나면 과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툼을 일으키고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경지에 이릅니다. 강압으로 탐내는 바를 얻는다 해도 이것은 당장의 욕심을 채울 뿐이며 결국 자신이 뿌린 원망과 죄업이 되돌아와 더 큰 해독을 입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지혜롭고 영리한 삶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이수진의 사랑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으로 빼앗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삶을 위해 타협과 양보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0장 법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서 협력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싸워 이기고 힘으로 빼앗으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과 억지로 타인의 권리를 탐내는 사람은 주변에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이 지은 원망과 죄업의 굴레 속에서 불행해지고 말 겁니다. 반대로 상생과 양보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타인의 신뢰와 존경을 얻으며 자연스럽게 복덕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협력이 왜 삶을 지키는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걸까요?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120장 무욕충만 이 세상에, 성가 125장 한 기운 한 마음을,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

공부나 운동을 잘해서 남들보다 훌륭한 성적을 내는 것, 물론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1등이라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박수를 받는 건 아니죠. 오롯이 자신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취와 남을 밀어내며 얻어낸 자리는 결코 같을 수 없으니까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발맞춰 성장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얻게 해주고, 되려고만 하지 말고 되게 해주고, 가려고만 하지 말고 가게 해주고, 이루려고만 하지 말고 이루게 해주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만의 성취를 넘어 은혜와 복덕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보태야 할까요? 창작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응준 교무님의 험한 세상 등불되어, 전낙원의 물같이 바람같이, 조 로스트로포의 당신을 따라갈 수는 없을까요?

델산종사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서 협력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싸워 이기고 힘으로 빼앗으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결국 더 큰 힘에 의해 빼앗았던 것을 다시 빼앗기고 말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의 욕심에 눈이 가려 원망과 죄업의 불행을 지어가지만 영리한 사람은 양보와 협력으로 은혜와 복덕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늘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서 협력하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어머니 끝곡으로 성하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생기가 있다, 생기. 살리는 기운이 있다. 살려내는 기운이 있다.
2: 고래 신란 되라. 그 은혜 실로 무너지기 어려우리. 아, 그 은혜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어떤 사람이? 성자도 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라면 결국 진리라는 것이고 이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맑고 밝은 그 기운, 청명기운이죠. 이러한 기운을 받고 또 그 마음을 맑고 밝게 하고 또 천지의 지음, 맑고 밝음을 이제 본받아서 다시는 팔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천지같이 이렇게 만유를 다 감싸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인류는 감싸서 함께 살아가는 이렇게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모 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글자 그대로 아버지죠. 또 친족 어른 늙으신네 관장. 이제 어떤 차별을 두는 건 아니로돼. 이게 주체자를 이제 한 가정을 놓고 볼 때 이제 부로 이제 본 거죠. 설문해 보면 아버지는 가장으로 가르침을 제시한 사람이다. 부, 가장, 거기다. 지금 이제 뒤에서도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부모란 뭐냐? 그걸 따질 수는 없으나 세 가지 점을 완벽하게 해낼 때 부모로서의 부모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뭐냐 하면 생육교 낳았다. 성자도 부처님도 결국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태어난 그 핏덩이를 가면 놔두면 살아나냐? 아니죠. 길러. 그 육이다 그 말이죠. 길러. 그러면 사람으로서 형태를 갖췄다고 해서 기르기만 하고 놔두면 되냐? 아니다. 교를 해야 한다. 가르친다. 그래서 생육교를 다 했을 때 부모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다. 이 가운데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부모 노릇이라고 밝게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는 이제 가장인데 거교라 가르침을 해야 한다. 공예 사라질 때는 아버지요, 죽었을 때는 죽은 아버지다. 이게 생활부요, 사활고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야 별로 없으면 현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제 그 현고 학생 부군 신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고자가 이제 죽을 고자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고라. 그래서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현고. 사기의 구름 가생 열전에 보면 부모란 사람의 근본이다. 부모자는 인지부. 그렇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나온 것.

높인다는 부만 이렇게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부자는 자지천하라. 아버지는 자식의 하늘이다. 물론 어려서부터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참 그 부모를 이제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하늘처럼 여기고 이제 살아왔지 않습니까? 순자도 이제 치사 앞에 임금은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가정에서 높은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 하나이면 다스려지고 둘이면 어지러워진다. 아 그렇죠. 아니 나라의 임금이 둘이면 어쩌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겠죠. 역시 가정에도 아버지가 만약에 둘이라고 멋지겠어. 역시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예,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벌려지고 있지 않느냐. 부자는 수족이라. 아버지와 자식은 수족과 같다. 뭐 둘이 아니다. 그 얘기겠죠. 근데 어머니는 어떤 상황이냐. 근데 어머니, 나이 많은 여자, 모체, 유모, 금봉, 그는 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설문에 어머니는 기른다는 의미이다. 모는 목이 하라. 사실 빚덩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어머니가 돌보지 않으면 그거 어떡해요? 그게 살아남겠어요? 성제라 갈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다 길러야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의 형상을 유지할 수가 있다. 창일편에 보면 어머니는 그 중심에 두 점이 있으니 사람을 형상하여 젖을 나타냅니다. 무기 중 유양제만이 상인 유양이다. 어머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젖으로 본 거죠. 어머니 역할이 먹여 살리는 역할 아닙니까? 이게 설계에 보면 고는 땅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배가 되고 가마가 되고 앗김이 되고 골개뎀이 되고 송아지와 어미소가 되고 큰 수레가 되고 무늬가 되고 무리가 되고 자료가 되고 땅에서 그것을 얻음이 된다. 다 모 역할이 그렇다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 땅이고 어미고 또 이제 옷이 되고 다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 먹이는 솥이 되고 다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건 어머니의 역할이다. 공양견에 보면은 부인이 밤에 밖에 나갈 때는 유모가 있지 아니하면 당 아래로 내려오지 않느니라. 부인아출 불견 부모 불하당.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그 얘기죠. 가정에 있어서 가정을 잘 지키고 자식 잘 기르는 내면적인 역할을 해야지 함부로 이렇게 나다니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봉건 시대 얘기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는 건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치를 하는 주체자가 있어야지 그 가정이 편안하지. 뭐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그냥 일하고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한테 묶어서 하는 얘기인데 역계사에 보면 부모 우도는 천지이니 거는 하늘이 되고 땅은 어미가 되니라. 부모 지도를 천지니 예, 건이부요 권이부라. 이 글자 그대로죠. 또 얘기 공리에 사라질 때는 부모라 말하고 죽을 때의 경우에는 고비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살았을 때는 부고 어미지만 죽었을 때는 아버지는 고라고 어머니는 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비 이렇게 이제 현비 뭐 어디 뭐 진주 강씨 신위 이렇게 이제 제사질 때 쓰거든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죽었을 때 아버지는 고고 어머니는 비라간다. 후한 광무제의 누이가 호양 이제 공주입니다. 그런데 시집 가서 결국 이제 혼자 된 거예요. 그런데 호양 공주가 제가를 이제 개가를 이제 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무제가 이게 혼자 사는 걸 보니까

0: 딱 해서 이 온 나라 대신들 가운데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느냐 하니까는 송홍이 제일 낫다 그래요. 송홍이 제일 낫다. 만일에 내가 시집을 이제 가게 된다면 송홍한테로 가고 싶다. 이게 송홍이 뭐 부인이 있는데 옛날에 뭐 첫 비석에서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몇 명이 이제 돼 있지만은 부유한 집에서는 한둘 정도 있는 것은 이제 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아니에요? 이게 무제가 하루 송홍을 불렀습니다. 이게 그 옛말이 금방 그 말이 있어요. 귀역하고 부역쳐라 그 말이에요. 귀 이제 귀는 다시 한 벼슬이 높아졌다 그게요. 이제 부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부유했다. 그래서 벼슬이 높아지면 사귐 즉 친구를 바꿀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들자면 동서기로 살면서 친구했던 사람하고 저기 뭐 국무총리나 한 장관이 됐는데 그 동서기 때 그 친구를 친구로 이렇게 물론 이제 정의야 변치 않지만은 노는 물은 다를 것 아니냐. 그래서 벼슬이 높아졌으면 아이고 사귄 친구를 좀 바꾸는 것이고 부역체라 부유해졌다 하면 그 부인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혼을 한다거나 설사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부인을 예,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송홍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무제가 송홍을 만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송홍이 하는 얘기가 신문 빈천지교는 불화가망이요 조강지체는 불화당이라 이 얘기를 했어. 빈천할 때 가난하고 천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귀었던 그러한 친구라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다. 어떻게 있습니까? 참 한미한 그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함께했던 그러한 친구를 어떻게 있습니까? 조강지체는 불화당이야. 또 집이 가난해. 어려워. 그야말로 쌀게 찌개기를 먹어가면서 함께 살았던 그러한 처를 아내를 어떻게 버리냐? 어떻게 바꿔치기를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호양공주가 병풍 뒤에 숨어 있었어요. 무지하고 광무지하고 송홍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어. 병풍 뒤에 숨어서 다 들었어. 근데 송홍이 간 뒤에 누이를 데려다가 들은 바와 같이 어렵겠다. 그렇게 아끼는 또 아낄 수 있는 어머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부처님이 제자들을 쭉 데리시고 우리 산길을 가는데 백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백골 보고 부처님께서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서 했죠. 내 부모가 아닌데 어찌해서 절을 하십니까? 내 부모의 백골이 아닌데 어찌 절을 하십니까? 그래 부처님께서 삼세를 놓고 볼 때 부모가 됐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부모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내 부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경배를 한다. 이건 이제 불교적인 얘기라고 하면 이거 양태지인, 양지지인. 이제 이게 이제 그 아래 얘기입니다. 맹자에 보면은 증자의 아버지가 증석이고 증석의 아버지가 증원입니다. 이제 증자가 이제 공자의 그 도통을 이은 첫째 제자 아닙니까? 이제 증석 아버지를 이제 복양할 때 필요 주육이어든 반드시 이제 술과 이제 고기가 안 떨어졌다고 말이죠. 다시 밥상에 장철 다 거둬 내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필청 소여 문유해라. 그래 반드시 예, 더 드릴까요? 남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다. 유여 있다. 남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필요할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대답은 있습니다. 해놓고 이제 장만하는 거라. 왜 그러냐? 필초소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으니까. 누구 친구를 부른다거나 아는 사람을 부른다 불러서 아 이건 내가 예, 아이들이 예, 밥상에 이렇게 올려왔는데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 그러니 그대도 와서 친구도 와서 술 한잔 하면서 이거 좀 자셔보게. 이렇게 할 것을 대비를 했다. 그래서 유아 있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건 뭐냐? 양지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뜻을 받들어진 거다. 이제 증석이 죽은 뒤에 이제 증원이 예, 증자를 이제 봉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일 이제 증자의 아버지고 이제 증석은 증자 증원이 이제 증자를 기르는 이제 이게 증원이 이제 아들이 증자 아들이죠. 증자를 이제 봉양하는데 피를 주이기라 역시 이제 술과 고기를 밥상에서 거두들 안 해. 장절 찬자 다 자신 뒤에 불청소해라. 남은 미, 이제 고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안는다고 말이죠. 묻지도 않지만은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 그런데 만일에 묻는다고 하면 유여 있긴 있는데 망무이라. 이제 망이란 말이 없다는 뜻이 있긴 있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이죠. 고기가 좀 남아있는데 없어요. 다 자셔버렸어요. 이렇게 나. 왜 그러냐. 장의 부지냐. 다시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제 내 부모를 모셨으니까 내 부모가 그것을 먹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예 없어요. 다 자셔버렸어요. 이렇게 한다. 차소이 양구체라. 구체만. 입맛만 또 그 육신봉양만 잘한 거다. 이것이 바로 양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양체지인 거 양지지인이 네, 탈타. 그래서 약증자제 가위 양지하라. 그래서 증자는 그 부모의 뜻을 받다. 즉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기 때문에 양지가 되는 것이고 증언은 부모의 건강 이것만을 네, 생각하고 또 부모 입맛만을 생각해서 봉양을 했기 때문에 양체라고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체와 양지를 다 같이 해야지만은 그래도 양지를 유지로 해서 양체를 해야지 양체를 유지로 해서 양지를 하면은 그건 그 잘못 모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릇 부모는 이 생아 유가지이니 인생의 사세야 나를 기르고 나를 낳고 나를 기르는 그런 사람이니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상호혼구하면 서로 이제 혼구 그 남녀간에 만나면 자연 위부 위모로 자연이 뭐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으로 시위 일가지부 이것이 비로소 한 가정을 이루는 부모가 이제 되는 것이다. 반면 개심 강리지는 제가 이제 쓴 글인데. 반면에 마음이 열리고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건곤 위 부모 하나니 하고 하늘 땅을 내 부모로 삼는다 말이죠. 위는 하늘이니까 부고 아래는 땅이니까 뭐로 여기는 거죠. 삼는 거죠. 왜 그러냐. 세열 무딘지 물은 상천 부계이 위부하고 세상에 널려 있는 그 무진한 물건 얼마나 많습니까. 삼천 대천 세계에 널려 있는 모든 것들 삼삼만상 모든 것들 그래서 위는 덮어지니까 아버지가 되고 하지 구제이 유머라. 이게 아래는 아래 땅은 전부 갖춰가지고 다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유중 형할지고야. 그래서 그 가운데 머물러가지고 아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고로 중국 송대지 장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송나라 때 장인 거 장제는 상은 서명에 이제 서명이라는 책 이제 그저 글이 있는데 그게 이르기를 건축부요 건축모라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라 하였으니 총이 천지시 대부모요 인간시 소부모야라. 크게 보자면 하늘 땅이 큰 부모고 작게 보자면 인간의 부모가 작은 부모다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쓴 것인데 뭐 크고 작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 본다 하면 오히려 인간 부모가 나에겐 큰 부모죠. 그러나 이치적으로 볼 때 하늘이 아버지고 땅이 어머니라고 할 때 큰 부모로 볼 수가 있고 또 현실의 그 아버지 또 현실의 어머니는 대칭해서 작은 부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에 내내 글을 지으니 여러 쭉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모의 여섯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륜제 자칭이다. 즉 하늘의 윤기는 자식과 부모에게만 있다. 천륜은 자식과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럼 양자에서의 경우 어쩌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도 사실 없는 겁니다. 내가 친히 나와서 기른 내 자식과 천륜이 연결돼 이렇게 봐야 한다. 그래서 내 자식을 둘이 낳은 내 자식을 우리 자식이 적은 게 우리 자식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 저런 짐승들도 새도 금수들도 아, 지 자식 낳았고 얼마나 부부간에 물어다가 키우느라고 노력을 합니까?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을 무슨 소유물 또는 도구 이 정도로 생각해서 불쌍한 상황을 보이는 예가 있는데 이건 이제 부모 노릇 잘한 것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즉 양자로 부모 자식이 되었다고 천륜이 생기는 건 아니다. 오직 실제 낳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성되는 세상의 최고의 도덕률이요 예, 불교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률이요? 불교의 덕목이요?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잘못하다가 틀어지면 그걸 바로잡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부모와 자식의 천륜은 이거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어디 떼어낼 수도 없고 다른 데다 이을 수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여섯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리고 더 다음에 자세한 말씀 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김정관에게 글을 주시니 동하고 정하기를 법도에 맞게 하라 하심이요. 이정화에게 글을 주시니 내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마음이 정으로 응하고 내 마음이 화하면 천하의 마음이 화로 응한다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 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임으로 약삭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됩니다.

0: 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1: 콩국수

0: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 종지와 사운 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1: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휴!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근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나와는 다르게 진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사륜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바퀴가 4개이기 때문에 이륜차에 비해 안정감이 있고 조작이 쉬워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인기도 좋은데요. 사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나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경우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고 낮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커브길에서 전복되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특히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고 운전자의 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 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힛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시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 터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합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 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드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알지 못하되 묻기를 부끄러워함은 우치요 나타난 부족과 나타난 과오만을 부끄러워함은 외치요 양심의 대조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의로운 마음을 길이 챙김은 내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데 큰 마장은 내가 무던하거니 하는 것이니 이것은 법식의 체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0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허공같이 크고 빈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비면 천지도 그 안에 들어가리라. 일월같이 뚜렷하고 밝은 마음을 단련하라. 마음이 밝으면 사리에 걸림이 없으리라. 물같이 부드럽고 바른 마음을 쓰라. 마음이 부드럽고 바르면 모든 사람이 이를 법으로 받아 따르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0: WBS
1: 한 제자 여쭙기를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도 사생이 순환 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에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며 수자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니품 19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마룻바닥을 디딜 때 선득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점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얇은 실내화도 두터운 것으로 바꿔놓아야겠어요. 한낮에는 후텁지근할 때도 있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또 가을이에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보내길 바라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모든 사심잡념을 물리치고 고요한 한 마음에 머무는 시간 입정합니다.

0: 영주 독경을 합니다. 21독입니다.
1: 영주

0: 정성을 모아 월초 기원문을 올립니다.
1: 월초 기원문

법률 응감지휘 원기 111년 10월 2일에 원음방송 기원인 일동은 정심재개하옵고 삼가법신불 사은전에 기원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제 완연한 가을의 기운을 느끼며 새롭게 맞이하는 이 10월은 폭염과 폭우 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힘차게 뿌리 내리고 무성하게 자랐던 만물들이 차츰 결실을 이루어가는 계절이옵나이다. 천지 만물이 자연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꾸준한 정성으로 결실을 이루듯 저희 기원인들도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동안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으며 새로운 마음과 정성으로 이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10월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WBS 원음방송이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소중한 교화장인 라디오와 TV를 통하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 대도의 교법을 널리 전하고 우리 사회 곳곳의 교화 현장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든든한 견인차의 역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앞날을 밝게 열어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앞장서 해결하며 영생을 통해 진급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달에도 전 세계 인류가 지역과 국가와 인종과 사상을 초월해 기아와 무지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대합력을 이루게 하옵시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자연재해도 세계 모든 지도자가 일원주의 사상으로 모두 손잡고 자리타 정신으로 잘 풀어나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 건설에 온 정성을 기울이도록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기도에 동참한 기원인들의 가정가정마다에도 법신불 사은님의 가호와 은혜가 한량 없게 하옵시며 온 가족이 건강한 심신과 정당한 서원으로 영겁의 지혜와 복락을 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신봉 주가 없고 사배 복고 하옵나이다.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청정주 독경을 합니다.

있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락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만일 천상락을 오래오래 계속한다면 결국은 심신의 자유를 얻어서 삼계의 대권을 잡고 만상의 유무와 육도의 윤회를 초월하여 육신을 받지 아니하고 영단만으로 시방세계에 주유할 수도 있고 금수 곤충의 세계에도 임의로 출입하여 도무지 생사거래에 걸림이 없으며 어느 세계에 들어가 색신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도 물들지 아니하고 길이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곧 극락이니라. 그러나 천상낙을 길게 받지 못하는 원인은 형상 있는 낙에 욕심이 발하여 물질에 돌아감이니 비록 천상낙을 받는 사람이라도 천상낙을 받을 일은 하지 않고 낙만 받을 욕심이 한번 발하면 문득 타락하여 심신의 자유를 잃고 순환하는 대자연의 수레바퀴에 끌려서 또다시 육도의 윤회를 면치 못하나니라.

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이 문구를 길게 풀어주신 스승님 말씀 마음에 오롯이 담아봅니다. 오늘도 성지의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하기니 묻기를 오욕이 인간에게 나쁜 것입니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오욕 자체는 좋고 나쁠 것이 없으나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면 죄고로 화하고 분수에 맞게 구하고 수용하면 그것이 곧 세간의 복락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함께하면 좋은 사람들 있으실 겁니다. 그들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곤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귀하고 감사한 인연이구나 싶습니다. 나는 주위 사람과의 인연에 선을 긋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자비로서 모든 인연을 가까이 맺는 원흥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5장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도 하는 것과 같이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에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대강들어 말하자면,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며, 또는 부정당한 의료 생활을 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 모르는 것이며, 또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익심이 없는 연고니, 이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잘 할 것이며,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 제16장 영육상전법.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지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많이 미쳐왔으나,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 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그리고 영육상전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 영육상전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직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1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 도, 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1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1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1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니라. 1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구하는 데 도가 있건만은 범부는 도가 없이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불보살은 도로서 구함으로 아쉽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돌아오는 이치가 있나니라. 1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여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기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기는 좋아하나니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영곤이라. 2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본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2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영리하게 제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2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거짓없이 그 일에만 충실하므로 시일이 갈수록 그 일과 공덕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일에는 충실하지 아니하면서 이름과 공만을 구함으로 결국 이름과 공이 헛되이 없어지고 마나니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2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2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도 음조하는 덕이 더 크고 죄도 음해하는 죄가 더 크나니라. 2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의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요훈품 11장과 26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마음은 선악의 근본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51 말씀하시기를 선은 악이 있음으로 드러나고 악은 선이 있음으로 개선 발전하는 것이나 참다운 선은 상대적인 선악을 초월하여 선으로 나타나게 되나니라. 52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리어 큰 선을 행치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리어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53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미워하지 말며 선한 사람을 추앙할지언정 시기하지 말라. 54 말씀하시기를 상근기는 천연적으로 선한 근성을 가진 사람이요 중근기는 배워 안 후에야 선을 행하는 사람이요 하근기는 배워 알고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니라. 55 말씀하시기를 당장에는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방심하면 다음에는 질 것이요 당장에는 졌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분발하면 다음에는 이기리라. 56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요구 조건만 많으므로 빚만 더 지고 성인은 의무 조건만 많으심으로 복이 늘 족족하시나니라. 57 말씀하시기를 한 부분에 해를 받았다 하여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체했다 하여 밥을 원수로 아는 것 같나니라. 58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아나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되나니라. 59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60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아니하여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61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방심하면 이루지 못하나니라. 62 말씀하시기를 방심하지 않는데 성공이 있나니 끝까지 중단 말고 결과를 내라. 63 말씀하시기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그 사업과 그 물건의 인연을 끊는 말이니 쓰지 말라. 64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나니라. 65 말씀하시기를 원은 큰 데에 두고 공은 작은 데부터 싸우며 대우에는 괴념치 말고
공덕 짓기에만 힘을 쓰면 큰 공과 큰 대우가 돌아오나니라. 66.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67.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한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68.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 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69.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알지 못하되 묻기를 부끄러워함은 우치요 나타난 부족과 나타난 과오만을 부끄러워함은 외치요 양심을 대조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의로운 마음을 길이 챙김은 내치니라. 70. 말씀하시기를 세속에도 네 가지 기쁜 때가 있다 하거니와 묵은 병이 절로 나은 때 얼마나 기쁨이여 널리 영약을 보시하는 때 얼마나 기쁨이여 모든 법이 통달하게 밝아지는 때 얼마나 기쁨이여 만생이 다 귀의하는 때 얼마나 기쁘리오.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법훈편 51장에서 7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86장 우리는 행복해라 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67. 대산종사 부부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서로 오래 갈수록 공경심을 놓지 말 것이요. 둘째, 서로 가까운 두 사이부터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셋째, 서로 근검하여 자력을 세워놓을 것이니라. 6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몸은 낮게, 마음은 넓게, 즐거움은 함께하라. 6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스승은 크게 깨쳐야 하고 항마를 해야 하고 중화의 도를 써야 하느니라. 7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니 첫째, 욕심에 물들지 않는 것이요. 둘째, 법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요. 셋째,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니라. 7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음과 같은 대치 공부를 표준으로 잡고 살았나니 첫째는 절대 공부요. 둘째는 무심 공부요. 셋째는 지선 공부요. 넷째는 무루지 통달 공부요. 다섯째는 무위법 공부니라. 72. 대산종사 어진 인재를 맞아들이는 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온 마음을 다해 반갑게 맞이하고 둘째, 먼저 몸소 실천하고 셋째, 언제나 호락을 함께하고 넷째, 후하게 보내 인연을 두텁게 해야 하느니라. 73. 대산종사 여섯 가지 물음으로 늘 스스로를 살피시기를 첫째, 내가 신심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 영겁다생에 불퇴전할 만한 신심을 가졌느냐. 둘째, 내가 큰 공부를 하는 것 같이 생각하니 마음을 허공같이 지키느냐. 셋째, 내가 무엇을 얻은 것 같이 생각하니 자가 많이 보주를 얻었느냐. 넷째,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 생사 거래를 자유할 만한 능력을 가졌느냐. 다섯째, 내가 포부를 가진 것 같이 생각하니 시방 일가에 살림을 벌일 만한 역량이 있느냐. 여섯째, 내가 깨끗한 것 같이 생각하니 시방 국토를 맑힐 만한 청정심을 갖추었느냐. 제12. 거래편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시 외출을 하려 해도 준비가 있어야 하거늘 준비 없이 죽음을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태어나는 길도 어려우나 죽음의 길은 더 어렵나니 평소 생사 준비를 잘해야 하느니라. 생과 사의 거리는 가깝기로 하면 백지 한 장 사이도 되지 않으나 멀기로 하면 거리를 헤아릴 수 없나니 만일 가까운 줄만 알고 먼 줄을 모르면 믿없는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찬만한 길이므로 평소 생사의 거리는 얼마나 되고 떠날 시간은 얼마나 남았으며 준비는 얼마나 되었는가를 자주 연마하면서 살아야 하느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색신의 생사는 4대 오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나 실제 모습인 한 물건은 길이 신령스러워 하늘과 땅을 덮나니 이 자리는 생멸상쇄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자리니라. 이러한 진리를 깨치고 닦지 아니하면 부처와 중생의 구별이 있게 되어 생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불보살은 밝은 대낮에 탄탄대로를 걷듯 하고 범부 중생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험한 가시밭길을 헤매듯 하느니라. 3. 대산종사 생사 연마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착심 없는 마음을 길들여 세상 욕심에 묶여 살지 말 것이요. 둘째, 생사를 거래로 알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해탈 공부를 부지런히 할 것이요. 셋째, 마음의 정력을 쌓아 자유자재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할 것이요. 넷째, 평소에 큰 원력을 세워 크고 거룩한 서원의 종자를 심을 것이니라.

오늘 대산종사법원은 교훈편 67장에서 73장까지 받들었고요. 이어서 거래편 1장에서 3장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초학자들에게는요, 이 지금 들어가고 전문 입성 공부하는데 초학자는요, 이 규칙 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4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그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데요.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규칙 생활인데 이 규칙 생활은요. 규칙 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규칙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요. 마음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칙 생활 하면서 마음이 따라가야 되죠. 마음이 따라. 그래서 규칙 생활 자체가 뭔가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돼요. 그 마음 공부를 규칙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요, 집단과 단체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집단과 단체 속에서요, 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하는 것이요, 나한테 영향이 바로바로 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옆에 사는 동지가 규칙 생활을 착착착착 잘하면서 참 생활하는데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따라가고 그렇게 되죠. 근데 옆에 사람이 흔들려요. 흔들리면 어째 됩니까? 같이 흔들려요. 같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면서 주장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흔들리면서 하는 주장. 저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을요. 뭔가 하면 동지애가 뭡니까? 동지는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좋아해야 되죠. 근데 이놈이 흔들린다고 내팽개 치버리면 동지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붙드는데, 자, 붙드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따라가면서 붙드는 거 하고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동지애하고, 동지애는 동지애죠. 근데 질은 완전히 다르죠. 따라가면서 하는 동지애는 잘못된 동지애 아닙니까? 그리고 끌어들이는 동지애는 뭡니까? 잘하는 동지애죠. 이런 동지애를 발휘를 해야지 진정한 동지애지, 따라가는 동지애를 바라면서 동지애를 외쳐요. 이럴 때 지도자가 받는 생각 어쩌겠습니까? 기가 막혀요. 저요, 이 동지애라는 것에 대해서요, 엄청 제가 이 많이 말이죠, 시달렸어요. 이 동지애예요. 동지애에 제가 시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서원관 18년 살면서 제가 세운, 제가 저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 제가 오늘 그 좌우명이 멋져요. 제가 세운 이제 이 동지애 때문에 생긴 좌우명이에요. 법과 인정이에요. 법과 인정. 자, 법을 따르자니 인정이 울어요. 인정을 따르자니 법이 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도 절충해야 돼요. 법과 인정. 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법과 인정, 또 우리 지금요 교도님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교도님들, 법과 인정,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법을 따라서 인정이 울어도 안 되고, 인정을 따르더니 법이 울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제 좌우명이 있다니까요. 법으로 활용하는, 아, 인정으로 활용하는 법.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법이 아니면은 그거는 죽은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법이에요. 법을 죽이지 맙시다. 자, 법을 죽이지 않으려면 뭔가 하면요. 인정으로 법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요. 참, 뭐, 대종사님을 배울 때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종사님은 나마 이뻐한다. 대종사님은 나마 이뻐한다.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배우면은요. 백장 열어갖고 땜비 과자 하나 주고. 그거 하나 받아먹는 것이 엄청 행복해요.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나만 생각한다. 제자들마다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법 인정으로 활용하는 법이에요. 맞죠? 과자 한 개. 저한테도 과자 하나 주세요. 이래갖고요. 법을 지금 인정을 우리가요. 인정을 세우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인정이 말이죠. 참다운 이제 법이 살아나는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법으로 세운 인정, 법으로 세운 인정. 인정은 법으로 딱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으로 활용하는 법, 인정으로 법을 잘 활용할 때 삼법이 살아있는 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규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표준을 잡고 이제 우리가 생활을 이제 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성관에 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그런 거 이제 지금 감상입니다. 자, 이제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 이제 제가 그 현대적 그 의미로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이제 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말이죠. 이 지금 이 수행품 4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그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제 우리들 앞에 지금 이제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요. 그 말하는 인공지능.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 말을 해요. 아, 제가 이제 지금 저 말로 지금 강의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안 발달해도 저것이 이렇게 강의하려나? 아, 이제 모르겠어요. 아, 이제 더 잘하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지금 발달할지 이제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앞에 지금 이제 다가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은 안 해봤어도 그것이 다가와갖고 지금 활용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다 아시죠? 예. 싹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는 인공지능.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학 평론가가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는 이제 활용을 안 했대요. 이 문학가가요. 이 문학가가 자기는 활용을 안 했는데 자기 친구가요. 자기 친구가 자기 이름을 그 인공지능한테다가 탁 얘기를 했대요. 인공지능한테다가 딱 얘기를 하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니까 인공지능이 아, 그 사람은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싹 말할 거 아닙니까? 말한 것을 또 다 지금 타이핑 다 해갖고 또 그걸로 뺄 수도 있잖아요. 빼갖고는요. 인공지능이 네 이름을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것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이메일로 보냈어요, 자기가요. 그래서 자기는요, 지가 있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자기 이름

말을 넣으니까 이렇게 나를 설명하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 지금 자기가 접했다는 거예요. 놀랬겠죠? 그게 이성택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선님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 넣어갖고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그럼 나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자, 지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요. 이 말하는 인공지능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만 들었는데 그 자기의 이력 말한 것을 메일로 받고 나서 야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관사님도 얘기하면 나오려나? 나올 거요. 나올 거요. 자 이렇게 이제 때는 시대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이메일을 지금 그 자기에 대한 것을 받아봤는데 문제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그 이제 그에 대한 그 이제 인공지능이 말한 그 내용을 이제 자기는 자기가 겪어온 것을 그 사람이 말해준 저 메일로 보냈으니까 자기는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적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것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이렇게 됐더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속속 내용을 전체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조금 뭔가면요. 안심을 했대. 안심을 했대.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마냥 안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안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말하는 인공지능은 계속 뭔가 하면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죠. 높여나가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반 틀리죠. 지금은 반 틀리지만도 앞으로는요 반 틀린 것이 자꾸 줄어들 수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면요 인공지능도 인간이 말입니다. 계속 뭔가면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한다니까 인공지능도. 공부하죠? 자, 인공지능은 공부하는데, 자기가 이제 느낀 생각이에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데, 이야, 나는 어떠냐? 반성을 하게 되죠? 반조를 하게 안 됩니까? 나도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뒤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뒤떨어진 부분이 많죠. 아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세수를 하면서요 이제 저한테 거기 왔는데 총구에 누가 초상이 나고 하면은요 그게 딱 지금 그 뜨거든요. 그 저 문자로 다 보내거든요. 아 근데 그 이름이 뭘 살짝 보고 넘겼어요. 너는 넘겼는데, 아, 내가 가만히 세수를 하면서 생각한 거, 아, 이 사람이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니까요. 그 느껴지고, 아, 내가 조의금을 챙겨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 안 많습니까? 사람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인공지능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오는 세상에는 모든 인심이 이러하리라. 지금은 대개 남의 것을 못 빼앗아서 하니요 남을 못 이겨서 걱정이요 남에게 해를 못 입혀서 근심이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남에게 주지 못하여 하니요 남에게 지지 못하여 걱정이요 남을 위해 주지 못하여 근심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2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인데요. 바로 무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미사일 구보다 직접적이고 깔끔하게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론 일상에 해로운 군더더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해로움이 없다. 또 다른 말로는 바로 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좋은 것, 착한 것, 올바른 것들로만 가득하다면 이 말 굳이 필요하진 않겠죠? 오늘은 그런 얘기 나올 수 없도록 모두의 마음이 선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10월 2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리사 오노의 프리티 월드 전해드렸어요. 무해하다라는 표현 잘 어울리는 대상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아기나 동물한테 너무 귀여운 아기나 너무 귀여운 동물들한테 이런 표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면요. 어떤 의도 없이 하는 행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왜 나도 모르게 자꾸만 계산하고 가늠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다 보일 테니까요. 오늘은 아무 의도 없이 그저 무해하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2시간 그런 무해한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 듣고 싶은 음악들 선곡해서 보내주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마음껏 담아주세요. 오늘 신난 로라장도 3부에 준비하고 있고요.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쌩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왔자염 코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뭐 전국 곳곳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서울 지역은 어제 아침 기온보다 한 3, 4도가량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바람결이 하루하루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이 풍경과 이 기온과 이 기분과 어떤 노래에 어울릴 것 같으세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7시 30분 전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2부에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6023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오늘 아침은 진짜 춥다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연아씨, 연아씨는 따숩게 입고 나오셨나요? 모쪼록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뭐 그래요. 오늘 아침에는 진짜 일어났는데 이 바람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람결이 그리고 약간 쌀쌀 맞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래서 가을이로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요. 6023님 요즘 주변에 감기 환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많아지는 감기 환자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아무튼 6023님은 감기 조심하세요. 사나이사님 추석 연휴가 한참 전 같은데 겨우 이제 일주일이 지났네요. 요즘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추석 연휴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또 월요일까지 나름 연휴잖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면 또 한글날 연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주까지 싹 지내고 나면 또 10월이 중반이에요.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좀 바짝 차려봐야겠어요. 동방신기 허그 준비했고요. 이어서 에이핑크의 몰라요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동방신기의 허그, 에이핑크의 몰라요 두 곡을 전해드렸고요. 7시 17분을 막 지났습니다. 9083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요. 연휴가 또 시작되니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허허허허 해주셨어요. 이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 일이 좀 많아도 그래 내가 이거 감수하지. 오늘 조금 고생해도 내일부터 푹 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내일이 금요일이면 목요일 오후부터는 좀 마음이 가벼워진다거나 이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9083님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우시다니 기분이 좋은데요? 원투 서인영 못된 여자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잘한다 너.
1: 네가 잘하지. 네.
2: 아, 훈훈한데요. 원투 피처링 서인영 못된 여자 원 김태울린 내가 야 하면 넌 예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빌리 어쿠스티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노래 함께 하시고 2부로 건너오세요.

0: WBS FM
1: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 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 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 청년을 검색해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2부가 시작됐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 특가정 고객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3곡 쌩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왓짜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는지 여러분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바로 배송해드릴게요. 공상부사님께서 연아씨 광주예요. 춥네요. 10월 6일부터 어르신 독감 주사 시작한다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맞으셨으면 해요. 요즘 감기 유행이래요. 연아씨도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새 감기, 일반 감기, 또 독감, 코로나 세 가지가 한꺼번에 유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진짜 조금 이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 점점 감기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조심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파 슈퍼노바 띄워드리고요.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I'm like...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1609 고객님께서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애절한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곡 보내봅니다 라며 보내주신 이승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박정현 미아, 박효신 그날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1609 고객님 신청곡 왔자염.

1609님께서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를 만나고 나니 애절한 노래가 듣고 싶다시면서 이 세 곡을 골라서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승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박정현의 미야, 박효신의 그날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3부에는 로라장 오픈해볼게요. 듣고 싶은 음악들, 로라장에서 신나게 즐기고 싶은 곡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2부 끝곡은 소연 나레이션 기안84예요. 퇴사할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5: 학인이 사르기를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모아보려고 노력하오매 그 노력하는 마음이 일심을 방해하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시작할 때에만 공부심으로 하여 보리라는 대종을 가지고 일단 착수한 뒤에는 그 마음도 놓아버려야 일심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4: 당신도.
5: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3: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5: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3: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얘들아 안녕. 하늘은 높고 말은 살 준다는 가을. 근데 말이 아니라 내가 자꾸 찌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 뭐 기분이 됐든 진짜가 됐든 상관없어. 지금부터 너희들과 함께 싹 다 빼버릴 테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각오 단단히들 하는 게 좋을 거야. 숨 가쁘게 몰아칠 준비 다들 됐어? 다들 알아서 미리미리 몸 좀 풀어두라고. 아참참참참 이럴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차곡차곡 쌓인 칼로리를 활활 태워줄 신나는 노래들 지금부터 마구마구 신청해줘.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아주 활짝 열어둘 테니까 그럼 먼저 이 노래로 스타트 해볼까? 다같이 렛츠 로라!

타가창음 악다방 스피노프 Let's Roll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The Foundations, Build Me a Buttercup, 루베가 맘보 넘버 5, 이기찬의 비바네 사랑, 뒷번호 3206 친구가 신청한 박지훈의 Still Away, 채연의 위험한 연출, 뒷번호 1201 친구가 신청한 슈프림팀의 슈퍼매직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모던 토킹의 You're My Heart, You're My Soul 들으면서 10월의 첫 번째 금요일도 제대로 즐겨보자고. 다같이 Let's Roll!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업기관이 여러 가지로 버려 있으나 전체가 다 우리 사업이니 항상 자기 맡은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사업을 두루 생각하라. 맡은 일에 구분이 있고 선후 대소는 있을지라도 다른 사업을 무시하면 원만히 우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나니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서 전체 사업을 내 일같이 살펴야 참으로 큰 사업의 주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0장 법문입니다.

0: 안녕아입니다.
1: 예.
2: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7: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8: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7: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8: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7: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보보 늦은 후회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2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3부 로라장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신나게 바퀴를 굴려봤습니다. 효주 아빠님께서도요. 꿀꿀한 아침이었는데 덕분에 기분 전환 잘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하사랑! 이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아, 효주 아빠님 기분 전환이 되셨다니 너무너무 뿌듯한데요. 진짜 평일 아침엔 언제든 부담 없이 놀러오세요. 언제든 효주 아빠님의 꿀꿀한 기분을 기분 전환 시켜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또 준비된 노래가 발라드라서 업시켰던 기분도 다운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가을이니까 또 한번 발라드로 싹 한번 가보자고요. 포맨의 노래입니다. 못해.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철도와 통신, 여권의 이용은 더 편리해지고요. 재난정보는 전보다 상세하게 전달됩니다. 먼저 철도는요,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되고요. 이동통신의 경우 통신사에서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최적의 요금제를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문자 또는 이메일 등 고지 방식은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 오는 6일부터 같은 주소지로 배송하는 여권을 최대 5건까지 묶어서 대표 수령인 한 명이 받을 수가 있고요. 재난 문자는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길어지는 동시에 중복 발송 검토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에요. 또 이외에도 충무 훈련의 불시 병력 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에게 훈련 시작 10일 전에 소집 가능성을 알림톡으로 안내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정은의 오렌지나무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만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

헬스케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페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따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드리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사륜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바퀴가 4개이기 때문에 이륜차에 비해 안정감이 있고 조작이 쉬워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인기도 좋은데요. 사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경우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고 낮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커브길에서 전복되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특히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고 운전자의 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촉품 1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래 써온 시계의 알람 소리가 내성이 생긴 건지 잘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다르게 새로운 멜로디를 저장해봤습니다. 잘 들리더라고요. 아침부터 거의 연주회 무대에 제일 앞줄에 앉은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일단 새로워서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알람 울리는 횟수도 좀 줄여봐야겠어요. 어차피 마지막 연주에 제일 크게 박수 칠 거라면 반복 횟수는 그냥 마음을 조금 안심시켜줄 뿐이니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첫 곡입니다. 이창권 다시 시작해.